0: 키랑 지부 낭리야 슈베거
1: 키랑 키메 낭리 슈베거
0: 키랑 농미 타냠투 서처즈 웨거
1: 키랑 초보나 련투 가좀 낭리거
0: 안줄리센디 키남바 모자니양기 겹추시 준초
1: 모티센타
2: 모티센타
0: 큐웨 옌비루야 큐웨 옌비루야

0: 남목이 튠지 회계기 남내 년준쇼 간들히게니 센신바니 중야미마 군급 룽티 리군기 회계 진남이
1: 中央门门跟巧论之雷空别给吃冷姐康给书队连接总生成就国娘用年命节空的年生
2: 中央命多着的年本
3: 金总有念

0: 나 띵.
1: 침모.
0: 리네.
1: 러소.
0: 총래.
1: 체리.
2: 안조 리짤.
1: 초인 내롱. 생초 지랑이.
3: 제지 다다 센정 바는 시샤 끌린 연체리. 생긴 맛도 건강성 제제 뒤다 동양 농진년 체체절에 공백의 철랑기 시샤 끌리시비 렌텐달라 센바가스히 나는 렌텐디 도시와 당 정리파 다시도 제인 니드위나 체능비가 다 잠니기 사쇼 건라 차두 쳔비가 나당 나미 연비 고게 산제 몸보시 통요들이 디마세 다동 체능발라용 니위 로카시링게 야가데다이나 로레니 로레라 제촌 로젠비 촌노 잡오시장 요지리 다우나 데링게 셰샤 클릭을 렌세노이나 나체가 콜라셔비가 제체 제토른 로젠비 고기에 내에게 천리 셰샤 카지 줄레샤제 연배 넘버 2의 제지 노와 도제체슈 레조분은 바 녜차이나 콜라셔비 촌니 요로 넘마다 사차 멍부시데 제체 토기 나시 된예 요로 링게 차라 응아제 진더 셰제 바다 타나 키로 제위 파리시 아피어 저기 최대라요 차비 종거지 원기 레시라 리미 제장 토르 신비 고기 내서양 고진도 디마세 스빈당 야메 예탈리스 야카 망비 제제 토위 산도 사바데 바다 잡레 최대 산두지 다우두비 치 니지 년이 제 니게 년 바라 요로데 제제 토와 당 저예비 멋지통 선절 하장 제론데 쇼선비 산토 교회 제시 바리 대동차 지대이나 Rongja ge ngwe ne jang, te trape nam shi ge

다 군들이나 안주가 냠지다 골라 섭이가 제체디에 지시 토르신 바다 다 너라가 자중고다 나초 먹게지 거의 손쇼가 다시 체르 동금다 대전다 샤슈 군다시니 카테조 금고기 시자 멍보시라 줄레셰바니 테나 추년데도 마다바시 예로 난추 로녀지 샤와 총사가 토니 거의 손쇼샤 되나 신다 가치아시 레상도 대외 난초 처음이고 냠지다 거의 손쇼시 다우나 데르가 렌세양 뒤체 공원기는 청야레소 넘버 2 뒤다디 바다 세진 노와 뒤지체시 같이 넘버 2 문터더 뒤체 당 콤바 유엔나 녜레콘지 괴리시에 비 렌세 옌바다라요 센초 다 참아 체리

0: 야균 리 튠보로 지 튠보로 제 샴세다르티 즉 개용기 연주 대균 무치 숨타 고동 등의 곱주 곱게 하세마티 녀도 니쟁 로단도는 무치 주주 제고 뇽도 친디 갸절레고르 사니 자유 대낭 초 대균 무치 숨타 시동 앞에 줄 하세마티 녀도 니쟁 로단도는 무치 곱주 고고 차게 뇽도 친디 갸절레고르 사 숨자유 니 개용기 연주 야균 리 튠보로 무지 지게 숨게 된 주 된게 사게 심바티 년동 겸이 이상 로단도는 모리 지게 숨사 니 파티 계절력으로 사게 바르기 대낭 최야 균제 된보로 모리 지게 십게 주민 니사 추 심바티 년동 이상 로단도는 모리 지게 숨사 시 파티 계절력으로 사고 바르기 숨 개용기 연주 지 된보로 겸아 통주로 숨도 겸이 줍시다 저 구 심바티 년동 이상 로단도는 겸아 통주로 니슈 파티 계절력으로 사 된 바르기 대낭 최튠보르 겸아 동주로 녀동 등계 등주 등구 셈바티 녀동 겸이 니쌍 로단도는 겸아 동주로 쥐영사 등 파르티 계절력으로 사 주파르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계급 치진디네 키 청사르 쇼령은 바 타른 로드이토 치초 총튠타 마조소 격콘 쯤비 문규 믹세 망고시 딘병아 개발 중어타 다르게 기다다 균튜 망토 쯤부시 계급 체팅 디네키 정설주 령원발 타류 다오당군의 다오주배발 기용기 축할 니시를 창용 퇴감 둔주치체 퇴송리 계주초사 등 파랑화타 니시 창용 원소 둔주치체 퇴송리 계직사 순파르니 주계 둔주 주주퇴체 균퇴용아 토로 진신 칠동타 낭징니가 퇴념토 파는 중리 칠쇼 총등기 지필쇼상부 응어유부시 로드유토 계지 송년을 고르교 지도성의 교정화 장계키 치초 총퇴 시균 댄시 조직리교 토교로 균퇴 고디당활 편지 원세 대우태무시 고추 주거르키 뛰어장례가 피초디 자조제부시 로드유토 초계 직책기 레제 추체나서 판뇨용교로 니치도부타 청용 레고 조세 투송례 갸진의 추장파로타 다오콩례 갸진의 아장판례 팔세니가 직제 치제기 앙탕보레부시 계획 피규로 올리 지코 변조로 심조카 치쇼 변조로 심조칸키 레조 심조바 왕빙제이 로드기 뇽센치라 균도마위 치쇼 변조로 키 총등 코르교 듄토 장게키 튜레 지타타 코주 지타키 니시타 젠즈뉴바 나로위 문세 튜도 지바타 치쇼 총등기 시큰 딘뿅아 치르지 마세 퓨중 낭진타 퓨중 치동기 기센티베남바 기외 응유부시 로미엘라 강더체시 람루 남비 고기 키포 균투 치르주기 탄첩지 장게키 치초 총튼 뷰티 콤비 용회 군뉴스바 균치메바 소초 토니 고르시비 빈조라 니데 정신타 순수 무튜는 그 저유 지송유부시 로티셔츠 솔레 링퀴키 튠키 순수 균튜아 러주어타 솔레 빈조 타르게 조세 딘뿅아 토르지무시 Dao Tangpunye Dao Chubye Par, Sule Lingkui Ki, Tungki Dungja, Tui Songle, Gajah Sumca Gu Parota, Tungme Sardui Kile Ki, Nirgyong Sunshu, Tui Songle, Gajik Sa Legor Parwa. Lagze Sardui Kile Ki, Nirgyong Sunshu, Tui Songle, Gajah Sumca Jik Paroje Chungyubashi. Sunshu Ki Mixen Mangbo, Tui Jigdu Gapar Chungwati. Suigun Ki Sule Tungki Dinpunga Lars Chungwa Tsungyola. 통미 서드 지부타 서드 남베 킬리 피케 조회 니시 균티가 치료 지부야 최유부시
2: 나모 최진기 양당 디네조 드라 피규르기 노자 디네트 다들 굉장히 센심 버디니 루야룬디네 공부에게 드넘기 생규르 냠자리 제시
0: 디글레군의 배변에서 어리 중앙목지부의 제중인인 Ari Sherkyu Tuzu Ninti Chuzu Jubdun Tuo, Ari Maki, Yirin La Rigur Sabe Dongdi Dongu Tzu Yu Ji Chubashi. Jikib Ligungi Sargui Bei Shedo Chibarishin Na, Ari Maki Ninti Ri, Yirin Ki Mishu Pundi Tan, Kasun Ma La La Dongdi Tingma Dongu Tan. Ari Maki Tantun, Hoar Muzi Tsoka Nyegur Tu, Yirin Islam Sarchi Sungma Ki Chuzin Chungde La Mikdi Chachu Bei Yubashi. Yirin Sani Tegi Tuzu Tse Jogsum Ninki Torin, Abbas Chuga Tan, Shilaka Sagui So Sacha Mangpuro, 바르게 기타 차유버시 이래년 주례 공기 제종인인 니수비월식나 닌티 치존에 송 자초기 편동체비 대족지점 이래 로규기 하르무즈 강아디 가실링첸라 봉니 미지 길람 도시로 유바타 민니라 메균 포규 이런 이슬람 사르치 숭마기 세중니 이런 게 푸르티기 위처 서구도 유비 어리마기 미빈라 동디 땅비 닐람 개비체 유버시 이런 막초기 세중니 파르규 남비 미미 넘주제디 어리마기 커베터로 내비 계지 바닥쟁기 카스윈 말라타 대즈 렉데 서세제라 자구체 유지 주바타 이랭기 탄통 어리마기 빠린토 내비 더지 말라타 렉데 서세라 동디 땅 유버시 커웨이터 계속 진짜 배세 중인인게 고모 더접 당해 예급티 감세 타점 수송 강숨타 소토 소비 디부식라 자구포 유지 주유 허르무즈 소가기 조규네 주티 어리마기 소가티르 조규 응르미다르 지신 유지 주유 이런 종류의 소가티를 명예차라 조규치도 매지주유. 팔레스타인 지지부의 최종인인 세자빈이 어리탄 이랭기 수공 균경제디 어리탄 이랭기 삼시제도 낭등러 지순순이 대법 시류도 조규로 군디 동괴비 리뷰체유바시.
1: 디글레쿠네 비웨네스 유럽나지키 최종인이 라르야 우르스루미비 지고르니르치비 고동주시를 주둔 중매부시. 유럽나지교주시冯德兰提提矿空洞级克拉日国的日记别乌鲁斯鲁高洞级别切特基础切信提囊组女控堂木子娘列索克矿堂卓越堂空洞级个密斯丁基真净图女厅切别起今年女不听过于基就越不是第个列国内别别年岁基最终年年斯鲁瓦克总统派了给了你 디글레쿠네비베네츠
0: 콩세선 유르니르 쇼겐 다와 유준 라타 덴제 원게인 레센 겐고난겐 잠벨라시
1: 미미 다지키 난주 라바르 추기지
3: 미미 부지키 난주 르부르 추기지
1: 추추디지키 난주 추주 렘바르치
3: 착도 부게 지주이 무치 신세 렘바르치
1: 미치키 저양시 경저 최초
3: 냠조 르미 저완니 응엠지 덴데 양천 시키
1: 서초 강 시키 유티 미남 경워치
3: 미리 카키 김지 야게다 퇴문 고비니 중화 미리기 속자 내서다 독슈 내서 저완 내서 제이

교제 샵세니 미남키 삼베 롱주인라 시티 루카 주연라 미주회 겨우뇽시 잠시시 정의기 기톱시르타 파메수키 장준체 송토 제우레총회 루세키 미남리인해 조난진구타 계산툰표 믹스의 캐주된표 편종크기 루양랑티 표토 종우타 진탕체호 뇽세치우지키 루세균진타 콩피동교텐히 팅급순기세부세미 창토회피 겐지시토 교류시 세모논진 종물랄라 차샤구인나 콩키 펜키키 징아 상불딘히 망세니모망타시 다요시 铁人昆明中国南部村羡慕空年大南会不生气忙写给林大不写不提天给给念浪图不给给写体气变成石头牛冲沉默加切配了真腿木冲沉默有苦肉穷强糖擦了真腿有苦肉穷穷干走火虽然心烈气腿穷干走写当有事 마시시치망부시라요마시다이닐히키난츠망세티니엔통티지시남히나바치티초부시자유사고르시응외네초부시라교능도체는샴리야키란히겔힌다부시피세무논진조물라네다나오회망세티지센쇼

0: 딘제기 겜베 아니지 소소라 쿠부 퇴바딘데 맞아붙이야 딘데 송도 임베 이나 다 로 가시에 공내 대공내다 아 롭종 태기로 봐 오늘 롭종 태기 쿠부 니 양도 동의하게 쓰지
1: 젤렌
0: 따르바네 제제다 아 로메 즉 롭종기 장대 장바르야 통제무제 직수 진제 아니 초 강서지대네 지용 공배 용야려야 그러바 통 맞아붙이 안 딘데 지도서 마다 보고 그리그리 야 롱용도 임바이나 롭종 코너레 대야메바 장제 코너레 대야메바 딘데 제제 아니 슈고야다 카르쇼레 페마도 바차야
1: 슈자
0: 딘데기 니즈 마부치 튕기도 슈자 딘데기 겜베 아니 단단해로 봐 보고직 롭종 고하세 롭종 야고 여바이나 대배 양지 관계야 주시 다 이내레 롭종기 장제 직구 직수 송메롱 와려야로 봐 아니 직 초신배게 공배 동야레 통치부치기바 학바도 있나 로메 된자 숙시되다 그러바 디게라야 통치부치고야 다단다 차샤비나 지조 지용기 총례 레슈 치사다 돈주다 나가 망부차대 여러분
1: 휴자
0: 수수부고야 직 섬로 유여받다 숙부때마 탕마치 유여받이나 아니 칼리 칼리야 직 그러바
1: 딜라박베
0: 딜라박베 수수 조사친 얘기지 휴자다 대대라 시라게 아니 직
1: 휴자
0: 통치부다 직 주어갈래 무슨 소소다 김자 난로라 생각 난로라 임바이나 즉 된도도 교야 된적이 봤지도 슈규인
1: 다라지 테마제 다된 게 레전드 규장 조자지 아 로트얼 남러 정규 슈규르 인다 탄다 야싱디 케듀 삼바 인지 민지 디자라야 섭서체르 발라바던 주 추계 기과 조야단 데는 출리 팀바다 출리 켜발라 소베게 네주 튠스면 인가 레슈자 인지 디자디 안탕포로 조고바 케침 임바
0: 다다리
1: 레세스는 게 디네 랭교스 슈제게 낭드 니버디 사샤나다 간주 랑코르탄 조와 유베게 선주르 딘데지 인일로
0: 레세
1: 다티양 장유디리 모레나 샤미룽 세체다 탄데이나 야가디 차르디 페용두 삼방아 절랑고나로라 니 니즈르미나조 튕고르바
0: 다다리라 다슈자 라바두 변종을 차시하고이나 지 야가 니마 차부치
1: 슈자 슈자
0: 니마 차부인두 아니 모타고 접샤 미소소 된치 딘데스 제제 아니 모레나로라 닝가 치베 장우 르브이나 지 바르케치야 딘데기 니즈 튕제르바 아니 지 치와 다 미소라 닝가 소야다 중화이나 지게다 랑고라 지케자 용에 이내리 르바 나로도 바지 자주 용에 이내리 딘제기 니즈 튕고요레 다 주자 샴세기 정을 되게 인지 민지기다 도나 나제 통지부 나제 모데는 놀아야 마저라 스쉐이 다디야 예두기 급수 있나 록소보 먼저 중대 보 식으로 봐 어 대체 드네 메자 다포지 식으로 봐 대체 드네 탱규기 동자 탄수화인료 식으로 봐다 글러세아레 글러 나가 방부 요로 봐 다지 디 부어 유베 차 세지 봐 어 대지기 동자디 샤야민 돌 대조 즉 나로라 두주린 거 셰두고 오 레제 오 칸제 쇼야
1: 제제
0: 드네 도르제다 지심기 초딘데 도르제기 지금 망부지래야 공도 쉬버터 그 나로라 디요르 봐라 우디 참디나 디 투주진 부치도 차주 폐버이나 아니 기담 캐제 닌가 소야 어딘데 요래 슈자 섬릉을 땅에 있는 개발에 규버 제래야 제베이나 아니 뭐네 룸뷰다레 그봐 슈자 칼로바 쪽이나 곰시에 되게 인지민지기 잡아 난제 그봐 그래서 닌가 집에 잘라딘데 인지민직 남 그게 여바이나 모자 마 법도 님도 남패야 딘데 곰시 잡지로 지스 증거쉬이
1: 다라시 다디네 랭게스로 슈제게 난된디 이네레 무투용한 저다 모자단 좋아 유비지 아 저말라 기라 남규 모제나로 눔룩투 삼바 기랑 눔 멍뉴디 근데스 로윈아
0: 아 곱죽형아 달다 장로스 슈기야
1: 시자다 기란디네 탱구슈야이나 다다 딱다 장로스야디 눈르기 디지르샤
0: 레스 치단
1: 치단치 슈자 넘중 안 주시는 다 눈 딱다 루비에나 타링 부트 디스 마 소소로 데보지다 어다 눈 딱다 유아 삼제 삼르 나로 딘수지레 그바 데 이네레 퉁을 토레이나 눈 딱다 한 룩스르디는 랑골기 눈 룩스 텔레 차샤네레 고 칼칼칸장기 달레게 눈수디 치 타제 텔레

0: ぐれら。たんじょんをね、かどんとぞうゆんへんがんをね、ちじのな。ちんなんさらをれちんばため、きゅんどいながぞにどじゅぐねちじゃしんじゅんにゃんれかんてねぞぐば。ああ、しんじゅるべれ。ほら、しんじゅるれ。ね。しんじゅんにゃんれかんぞくじゃいな、たてなれな。ちぐれがちじょんだまだいな、ちゃしゃごたまんぞれな、ぺんでちぶじゅんしょば。たねまんぞうがれじょんをね、しなじんにんび。ちゅんがしょれれちんじゃいな、けんべそのんちゃなんね、とごてじゃとんじゃやちてば。
1: 아주 코라 남자한테 죽쟁이가 떼이봐. 다들 저 돌아야 내 핀데 침부터 들으라. 네스. 안저 가서라 다지 내 마음에 돌아야 다른 내 죽어 다지 집 다지 철신도 들으라. 네스. 다지 철신제는 다루지 죽어 원의 지나나나. 다지 태뉴 멤버 뭐야 원의 지나 족숨 자유봐. 증아도 죽어 지야 원의 지나 나 자유봐. 저 정도 유행한가. 네스.
0: 天鹅嘞，样子做什么吧？做这些哪里呀？这个俺对中国其他的那，这个实在实在有吧？那得忙做了呀，平白全部的在那了。
1: 这，你的俺对中国谈的什么样的？嗯，思想过里面的，真觉得不哩，也没那样子种族，这边过来人觉得不哩。
0: 哦，他那个我有两个给他讨论的，南北大厦的这些，昆明的大厦的了。
1: 嗯，那是。
0: 俺说他从对香火啦，大厦的了，像那种族什么的呀，就超过七十多的人了。
1: 那是。
0: 嗯，他当时做过那了，有的的，看见那样子就忙做个呀。我们对吧？就忙做个，我们来就听我们那边做那了，从这里，伢子姐姐样子的女小伙子的样子做做呀，什么什么的，我们这个来都如果女小姐姐姐，我都是差不多了。
1: 那是那是，那他的，他那样子，亲戚给听我变做的，伢们都变做的了吧？
0: 是了，
1: 底下些那样子同事给开具是些些的，听我变做给的的啊。
0: 嗯，他那做虫子解决时呢，全部变做的，你都全国真的中医吧，这甚至说这个盆节春节，所以说不来了没得，没明白个，就我个查过我个呢，只能那就刮痧刮下来呀，或者就你都全国真的中医吧，这甚至说这盆节个没了呀，就过来全部变做个，一个啥子的，所以说不来了，我观众们吃个，他那做观众做梦些，他那是那那，他那虫子有两个呢，我呢只能那那，做梦些的那这个，从中央来看的电话。
1: 아니지 다가난 신경 원소증이 나래야 즉 변조 칸에 폐기동과는 그때 근데 이명은 좀 딱 와야 네스 워튼데 토네 아니지 용법자제나 신경님 내가 자제 즉 도문 변조 전속대 응우지 마감하고야 그러와 축전 텐데 유발이라
0: 네스 네스 네 신주님래 주야디 다소 다도 출로 레간 조야다 텐데 주지기디디라
1: 워리라
0: 지 등에 있는 나는 좀 순두 샹후랑 아웅 그 아웅 코레야 지금 남자 총조
1: 총조 의원회관 숨겨놔야 자고 되나라 내가 채투버릴라. 다다 가더라서는 나가 조직 야 준도 로버드 총조 야 지금 주고 유도 있는 다가 둘의 내워게 지금 의원회관 가동 의원회관에 자고 그 내가 치약에 멍시다 저와 텐데지다 지금 내 친중에 야 망조래 야 지금 가소라 다 불래 후라 단속대 신분 염려한데 우총력 즉 것이자 그는 냄대 변조가 나야 자고 저것이 주버릴라.
0: 네스네스 안 베르샤샤비네 신주든지 디지 인도다디 레거진이디 딱 안주 존주미라리 제제제 레거진게 안주 존주는데 미축레라 미축은 아니 미니지 테레라 탄다 가소라 다 안주 표가 좀나 제가 좀 봐서라 진단이 가르발라 오 텐데 미니지세 아니 호라 머신 안주네 존주 윤행가는 가오 그 망조 미축 텐데 레거치바 요버릴라
1: 네스네스
0: 嗯，明年才他那个肯定是用个那，我是要不来了。
1: 嗯，他听那那那那那种那么长，学全部听着，看你什么啥不来了，就上送家呀，那么长的，他那现在就，在俱乐部这边搞不来呀，养这个新，或者说嗯，新国剧个，那么长听着那，在俱乐部了当下的，听着学生听着啥不来了。他这个来群众搞了呀，我当时做那么长回来的，那这个，他的说了，他不来忙做，相对需要回来吃的回来。
0: 가서라 망조 들은 즉 신가직 잡스는 직 잡은 니 잡스는 니 잡은 텐데 지제는 아직 망조래야 지 코라 능력다 두고 동게 라자 롬바상게 저와 텐데 잡으래라.
1: 아 네스네스
0: 직 첨란 난 신가직 직원 그 집상 그 계좌 매장 안들 아직 두문 직 신주 냠래 칸데 직 랑게 망조 되게 펜제 용하게 저와 텐데 요브래라.
1: 아 네스네스
0: 아니 코라 티지 그 코라 조선 표배 용법 되게 돼 아니 직 니도 뉴스 앵에 롤라이야 직 망조래야 직 군침 텐데 자두야게
1: 아니 직 저와 등에너라 망조 손도 쳐주브래라.
0: 네스네스
1: 다 전에 단디 명예찰 단데 고시기업 계좌 중요한 말이죠.
0: 중도 말아 단다 단데 중도 말아 먼저 닦아 주고 된 줄에 양지 먼저 라싱 바직 신계 소련

0: 소르제르양 토담 야부체규지 티다르 제덤 냄부 럽단 림부 라다르 제베호 랑게게 무신 송급 레드윤라 편제 문세 되부템바타 무신 통주르 좁게게 머티 띵송 도뷰 무신 송급 제바라 장보르 송경 제괴범마세 당동 뷰세양 토르동괴 니람로 셰징 세시토웨 서신 조준티 멍의 동세 로리시 망도 진니 중앙기 멍의 무리 창용토 동세 고른 니동레 계획 철괴다나 니동 겸이 숨줄로 리금 경용소 림지체나 세시토웨 서신 무 통주르 족숨타 지왕아 준사로 제규시 민아라 광동 사관 주장 주기 사공 용기 사자 초대 주지기 뒤딩 이변 남자 철괴다 주규 지교소 동신규 서신 중재티 서신 진보로 유로와 제부규 무신 카토르진 섭취비 주장 취수 다자 몽아 면기 무신 중재 등진 주접된 용도 신유미 원가 세시토비 서신 자균무 직진이도 숨게 주전 판의 종유 다리 중앙기 이제 앙당변항 바자젠기 서신 축두 배주다 교교로 무신 주종라 군디 딘디 동괴시 카세된유 니니공 장시 이풍기 주종제비 교교로 무신 토기 응음인 제라 로리 종유 Saneti, losumgi tuzu jeti, gyogyur musin muci ge laksam jogyon jenti, tingi tunbob mawe gyursin ti tunbob tobe sinsar gyurgyu yinbashi. Hebei Sangzhou Zhongjie Tunle Lingui ki, gamsin ta sesin pasa jengi chui sunsang sobe ki singe nang, singli lakze rikji kejian su, lo jime sunsang sobe che gyu chaji chigi yinbashi. Tacha, tingi pasa jengi sesin ne tunbe gamsin ta, Sesin Pasa Jengi Chui Sun San Tirik, Sangzhou Ta, Tianjin Lugyu, Shandong Qinggyu So, Gyachiwe Sesin Pasa Jengi Sekui Tu, Kepde Dangyu. Longa Senki Chargui Jongbe Zanyanang, Muxin Ki Merti Nisong Ta, Muxin Gelin Nuba Yuntu Ngang Chiru Tunggu Ti, Juri Deja La Gelin Chibi Nibub Nguinse Tuishu To Xiaoyu. Talo, Gekab Ki Muxin Song Kyung Ta, Buse Toru Tunggui Chimzu Gyokso Dangye, Muxin Guiji Lekso Tungwa Ta, Buse Toru Tunggu Ro, 균퇴왕 군디 동화 무신 송중타 계급 사장 무규 발동기 제된 철구 직조 속의 제바 무신 발동타 대신 무신 크서 발동 체리다 준비 권리에 연시 등기 제바 유린기 시제 서신 구제 렉소 동화 제제디 정중 퇴공 도담타 계급 사제 발동 철구 사자 찍了 된해 도담 주진 년부 제균이 버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츠 양탁배 세경 제재도 주부타 라린다르웨 롭종 롭수비츠 河北邢台타 湖北武汉키 习近平키 당조 공바 롭종타 라다르딩습치니 민망대월진배 공비두시 타경타 롭종타 리주부송지 시제타 라린송지제키 롭종 롭수 편제티 공비라샴디주와타 멍촌 편톡바 뷰티 공비라 구이동어제키 순념대배 라린투 교르투 주심시 河北省亲 邢台重启的起
2: 롭소탐진철교타경체니양탁배세경체제다오조부타라린다로웨롭종롭소띵디비니총일쿨교릭스동어타존엔남장조준라구디다웨총제조소타망소기카츠구도타깐예치와심제치와유구치부지기네튼탁주강리체유부시 Tukana, Jubju Jiwajeki, Shibju Jubta Kepdetane, Shibjian Guibyo Luzi, Gajo Sumjuyen, Yungtu Dao Masi, Kile Zugyota, Shibi, Tuenki Soyi Luzi Limini, Liutun Chimi Zinju Zungi, Jigde Jiki, Gujim Shiboro, Rogur Shabata, Kile Ki Guigo, Tudola, Jido Tubache Yubshi. Lobjong Lobsu Biu Nesu, Xingtai Chongki Le Yongki, Zongta Chu Rinpo Yenki Guji Tsengkai Ki, Kuryu Juji Ta, Dijia Tungki So, Zonai Kepkong Le Mingli, Rimzi Chena, Niu Tun, Sumto Shibki Jumi Chu, Shibjil Shibashi. Chemar Likju Ta, Yurin Zuba, Songji Takyong Chebi, Mingar Xingtai Ru, Shibjil Ta, Takti Le Likju, Toang Suba, Satyun Tongwa Cheki, Lege Lamsu Zungni, Gongbi Ki Gangne Ta, Mengzu Ganne La, Tona Chimpu Cheni, Rika Ki Neutun Riyu Chukui Ta, Tse Rimsi Zangzi Cheyubshi. Lopjong Ta Lopsu Bicu, Hubei Wuhan Ki, Chongmi Shibju Tietri Kabar Ki, Shudu Tanglin Chimpu Ta, Taoju Chibu Ta, Shudu Ma Che Kongne, Taoju Chibi Lamsu, Guntun Ha Tuzan Tani, Cheng Qimor Di Ni, Meng Zuo Ki Gun Dian Shu Du Chui Ki, Meng Zuo Ni Tiu Mang Bo, Siu Zhu Qi Ba Ta. Ti Ni, 수도 길간타 뉴턴 길간 탁주 집네 디세 망보타 냠지 제네 튜모토 뉴턴 직지 주제 지발 피게다네 멍소 길지수 탁주 집에 뷰세타 레츠 나로의 토르다 유시 우한 총결 장안추 상하이관 람니 산에 티가르 게자 유비 쇼세 심세 총총 식시 유고로 망보시 티가르 용구유 원가 미탄 코르시 냠지타 총강 기치류토 총일 지바 코르유 조라 성신 쇼소기 네튜야 티탄 쳇지 튜바타 산에 티게 총미 소타 유고로 원용소라 쇼긴 티브시 뉴스 티르밍에 지구 디센키 상하이 관람타 디신 타고르토 귤구 충충 제니 바로 주변에 종교로 망도당하다. 멍시 주구 나로의 투상당하마세 조람카지라 짐주토담키 제특 라린다르 유부시 明儿, 우한 총결기, 추정부연기 구치 증가 지수지니, 롭종롭스 17년튼기 세토, 직동등기 조주량수부터, 실두년튼 치지타 직동인기락점수니, 진배신 탁딜릭주타 통앙리 장세시진부시.
0: 딜레군의 배분해주, 딜루 야주룡숲 안고바 바위시바 지세중인인기 지루 서구이기 룡숲진바라 중도진바타, 대대와 지세 족성님께 추수용아발 안회신신 주조총길 凤阳总监가 공소내유 중앙남시례군기 문바체바르식나 방위시바디 장초기 샤르무소 칼로균리에 장샤르초소 구이신유진 숙세 림신충도신바탄 지세 주신인기 니모 산동칠링규 黄海甲随城규기 총회소립교시 대쇼겐팀리에 화샤르탄 장샤르초소 나르신 착샤르법신유비에 사자망부 나잠리 차지타 나잠리 공연고체디 주고원의동화탄 로교체비례둔비유 안徽黄山社总기 서시뉴지 문미경의 구르십탄 민은내부 레저레삼조보소 고송치덕카 균용내 덤진댄디제유 社总回城重叠 신루총중기 디귀지례둔민의탄 정미경기례둔비 총미킴도규디 지유주고리의 지유례둔 치자제유 정미경기례둔바 정닝리이 안수 공도교육이 서시뉴지 폭사라 90제세 망도 당화타 리디타 토르무소 제비 캉베 디자 김미 경의 존에토 체실 체디 서시타 추균기 균도라 더십 내부 지신규 대당 접직 퇴상도 규디 갸주 롱숲기 년율라 토나 제괴비 퇴진 리지신 카세브로 주바규 문수네 체동 리드윈 야부 주규 저지 지신 유지 송규 天津土 철추 내주 더십 제련타 문도동 외 곡송 진라 숨 균용내 제티 각제 청시 체련 토바타 체련 양다 토바 년생 슈 토바 퇴토도 년생 슈 토바지 기련 지신유 河北属 石家庄塔 承德 唐山所 서귀기 추비타 총길 토담소 대전기 총길기 슈균타 준신비 레자 추수타 추우소 존내 구유도 고르십타 곡송 제주로 흉류겹유 河北 산河 총길도 내비 燕郊 토사르 구유토 구디 뷰텐랑고로 구디 지바타 주고 레드미나 갸단 십주 십시 서지 땡게기 슈긴 포라위 람통부로 자두 제휴 연저 토사르크 축두 도담 주기 레드미나 강진산기 초된 서지 랑위수 주표세 초시마 등동 생기 유바타 안수 치료 도라리아 내급 초된 표세 돈치직당 숨동 규디 제휴 내든 섭신 체지 안수 초니 록소간니 주표상 제기휴 레리 디센타 팀진 루미 팀진 년도바제 고송진라숨구리제유 려宁葫芦岛 총기리 随中总大风口 추주기 문수니 추로뷰상진니 추주 동바수부마세 지유 디센기 총습기 조람타 슝람삼바카직 내급각동제유 随中总千位총대 宣장총수니 다风口 추주진비 매규도 내바타 총수티 문니 주부주시수니 망소 내부제유 宣江重罪当期积极支部书记吴洪涛以他家春岁给出凶行于秋天车部西部年秋略行不谈内部企图别忙做脏嘛内部企业于继送于他定期长下破壁天期吉林期东辽初于破壁图秋落给年个七三岁于明儿东辽松期出名给给十七年恩儿图地将昂内部企业不马赛内个规制企业于继续送年相谈重点重凶藏马来开发的企业 秋比比宋辽秋比五年给主阵选拔两团好演我追求接拔的行呢秋比第三期 춘주 꾸동체디 춘주기 숑세 당의 식사 유진 춘주 증중타 냥거체베 춘주 추우 증중 추로기 뉴스 튀어나고 그 준신비 레저소

어비 통능이 튼체 바와타 콜레시비 촘제 고코 중심 바 어비 콘수 미도비 눈튼 기급하기 튼체 파르와 소기 촘제 코주 강리 용괴 원바 치신 유비 투윤 증신 기차네 계지도 눈신콘 차시비 눈쇼 최신 유 계시 투법 중 시류도 송치 계지 마주도 눈 촘제 내단티 멍초 급기 코주 미단 외추네 코주 라량 동용배 초수 유타 메바크니시 코주 경원의 시에나 그게 망부 왕키 어빅 통능이 튼체 망토 동월 군대 대비 도놈 치르송기 급전조기 니찰세자비 튼 소디 에접탄 우르수소 어비 통능기 급조둔키 다와 개베 나무 튜토 니시 도놈 튼체 솜 치접게 타 개돈 버규 타제 유버심 디니 도놈 튼게 급조우츠 뒤마 다와 녜신 튼체 미체 버규 캡자 칩식시 대자만세 에르탄 바지르소 어비 콩도 민비 농튼 기급 카키 튼세강 두말 파신 유비타 지루니 동캠이니 서초로르 니지 찬용 파세 솜치 게다 쥐응어쌈 징규 원바치그유 고요콩원의 디에나 라르수 치비엔 유세티 코주 파체레 원세 투비 지루 티비유비 총재내단티 코주 메다완의 림시 항모 튼스비 초스교신유 유럽탄 리수준 리지 냠구도 송화타 레눈 제베 도놈키 쥐냐 망도 송웨 긴키 게지 뉴규 수이 치 사르토 뚜베 다리 도놈 총재 년슈나 니동야민 니슈조로 콜라시비 니지 도놈 고코티 투총부 탄도나 솜치 게다 쥐잠키 차시비 원바 제규 니동야민 니슈조뚜로 콜라시비 마주 도놈 총자 니지 찬용 도놈 솜치 납게 잠 항마 튼베 내단 총시 코주 당국고 통용 매비 폐초 디 외부 마주 도놈 총제 토네 세보르문유 소디 에럽기 급도놈 공시 니찰 캡처 체튼 더와 개발 추신 토버규 에럽기 마주 도놈 양외지 이시 알총 외 슝초 증콘티 솜시르 아고 죽지키 체체르 조규 캡처 체베티 스퀴키 시제 증콘 레가 아고 직탐 고르수 나이 마유 대공토 소디 에럽기 더와 초부타 듄바 이시 알 체송 체베 도놈 키 증콘야 듄마 자유 소디 에럽기 슝초기 놈진 체체르 자베티 농튼계급과 이시에뉴캔 초그제치비 자차기 남부춘유 루토성교칸키 니추비와다나 타팅인공치치자유나하 소디에르게마주도 농키인공티 투도도 뉴줍치초베스쿠이신키 운소인공레토아유 코주파와타 구요코신비 뉴슈니기워 도농튼계계급조추 인공미조가미충디 총제도치 초그제치신유 코주탄 구요코시제 내담표 도놈신 콩키 피초러 토통 스법 첩세기 동토기 슈긴 팁신유 어리탄 이련와 삼시 천도 명다구지 리코망부 도놈신 콩 차시비 원바체무 원간 스법 첩세기 년가티 배디예미 두동키 찬이되나 호문츠 초가도 추신 샤동 배디 라스토톱교로 토통 투주구바만세 초고서구이키 딘자 내당라한 군도 양양조시 세계니 리마키 이래를 제구 제부티 내튠디 자주 제규 투진키 차내대나 소코서쿠이키 치르총 림신 라스총화탄자 어비 통눈키 튠체 모투 파와타 디토 콜레시뷰 고코 라스 용슈 셴베 코주 함튠베 눈슈 림신 원교시 마오바 도눔신 콩키 카조 조티 코주 치체기 시제 내단의 티웨 자레유 노르웨이 리스다 뉴교공시 니차니슈식 비웨 난딘튼 제법 첩시기 닌케 튼첨정신키 놈진 토로 동시미 웨인간티 튜진키 코주 구양수 조웨 피초 침부티 규탑티 리 高盛筹备 딘튼 어비 통눈키 튠누 모투 망토 침부타 구요코 펄수 显本니 냠토 지비 놈진 팔웨 팔동的 춘진 팁교이부타 Sibab Chipsi Wanki, Nyinga Chiru Zhu Si Nyanbe Simche Ya, Ngarwe Chung Tu Zhu Si. Gabdi Zimlin Pupi Gangzi Bolu Jindu Na, FJK Bolu Ruka Ju Shu Yubata. Dorlin Jindu Na Shu Ken Ruka Gu Chung Yu Jin. Zogzhu Na, Tuen Tse Gaja Gup Ju Simpati. FJK Bolu Ruka Zimlin Pupi Gangzi Bolu Jindu Na Shu Tsun Ki, Lu Gyu Ki Sintu Sabdu Yu. Gangzi Bolu Roman Be Zun Chibla Dini. Tanju Kelin Tobi Bob Sim Ta, Yugui Chiwe, Londena, Mi Sim Jigdu Jiwe, Zhinwa Duyu La.
Every K Gamsu Chimuta, Chige to Yubi, Chitu Jemin Warki, Sambe di Taji Gashi, Chik Rukasabe, Borze Yabu Yuba, Dodunbe Tsing Anini, Foda Jiao, Ranzin Tomne, Long of Junga Jikolway, Chen Suni Mimata, Zemlin Pumbe, Jenduna, Gangze Tongman Wombe, Ruka Dini, Nin Tir Gekangan, Chilo Chibashi, Loship Jula Libe, Gusung, Ojin Ye, Gangze Bolota, Tishin Giku Pigget Zu Junbe, Bezun Chibardin. 佛的教怎么领托接着去切阿尔维切入清约及局域不是民博成个不就浪怎么领灭别佛的教你你懂假名就给了乌鲁斯怎么领捧别克林如卡及给怎么领捧别卢玉托起民博切用为真书给克昂尼不行不是某些给朋友给真多的资质居住处都是切你都是送给托你昂唐不托片阿根廷来判约文家埃弗里克如卡萨不提你 各地怎么领捧别真多的客气，这档期为巴萨的客这些日。你不，如看宁北拉里亚米斯姆勒有个提拔，如看三北检查下不票，控股金塔以及洛埃菲瑞克，快递地话说，如看家罗曼人库斯姆托内及拉里亚真人托顺序解约，启动国别短剧短信罗，在一起怎么领捧别刚才波罗真多难通马修行，波罗举起学内叛逆创始。 龙二中的年纪结束，控股金启明托内拉里亚怎么能分别争夺难输别？埃弗瑞克波罗卢卡提争夺天堂不难，葡萄给他波罗卢切几重新不满色，就他六个人信徒多领争夺难岁月。启动国别送去索皮罗，怎么能分别刚才波罗争夺难输看？埃弗瑞克如卡同么银别，以及如卡各地怎么能分别刚才波罗争夺难家庭堂不给个头谈的，自这居住别难吹不些。 接着这一期，他都争夺难，以及给我们了波罗尼罗员们，我应该争夺其他们退出，干么你输赢呢？阿根廷去波罗苏姆路边，见面争夺难输边，给我出面不是？罗朱浪怎么送去？拉里亚怎么能碰边？刚才波罗争夺难输看，快递地沃尔塔，老埃菲瑞克讲，各地怎么能碰边？刚才波罗入卡去，从这亚雪浪呢？多领争夺难，天堂不如吹不是？ 快递地沃尔去，阿别是冲凶托，领导给包括群别波罗加铁不去，恰别吹多点点水不是？老费这去给别刚才波罗入卡，给南托罗个波罗加铁不忙不西去，南滩托苏瓦尔加罗他，在这边做物波罗斯怎么能碰别真多的去？菩萨措擦龙用完，若人七不满些，阿费这去给克碰别真多难受够了，彻底去看错，再去念名，说着托个日子就有不是？ Every gay gang the bolu yam jil hin tso ki ju si motor se bi ye. Every ke lo man shin shun lu chung ki gang the bolu pi ge ta, zi ti bo so kyung, li ri ki yam jen ta gang the bolu men si ji gui so tie le gyun tu nga meng wei dang wa, pian zhe zha zam top yu. Ju kyung ta, se ce, to dam so kyo ku mang bu, lak lin gyun che mi bar tu gu chang tu chin bata. Yi tun ro gyur chung bata, yam le ro de sa be gya, every ke gang the bolu pi ge ta, dop chi ru ju gyur rong nu dun xin yu ji nian dun nang shi. 阿江江各地怎么领分别真多托？埃弗瑞克波罗入卡真多的去，团村几万里个，电力人心没单位，先吃羊我又不是。你些矿办个来的接着起人，三个月吧，冲凶塘三浪土大多三年提前忙错去，中国的江北咋着给这心错了去？卡罗瓦塔，我记得自己给来团民呢，冲没规模自己给中国国领个。 马出几段去，人人话谈，开连起路就约。每个星期，中国南昌给卓兰体位下坠头不谈，持续体位得别入轻松些绝不谈。杨梅来了，中国人安全批给了人地去看去，初步我们演习，举个月不说事。民博同处集团计划短语别给客提问的句呢，中国谈半个来，门西只贵，杨梅南昌谁谁来，三年提给批给了归属，点点年月。 中国企业给孟文当我谈中间苦路为，半个来给用给他动牛追熊人谈不，大个中国牛追熊人去继承起了这里，十九世纪怎么约不谈？大个谈半个来请给他，抢先给去说来可以直推去不谈这，给人忙不谈直推签约。明儿南昌提西尔东特别同步谈不，这里绝不约不提，你儿更起不错约。 大个中国人有追寻人三百参与，跟着公司无需你二根本，靠啥人去我追七八十呢？大个重开的去，你们所真人可期待他，我所路边人可重开土东脚了，存存几个月。
天安所人狼科大度重启七日托班正

Tene Samlia, Mutuce, Lingelia, Motu Sugu, Sunset Hini, Simuki, Champo Sibi, Sunset Hiki, Petit Chobumang Busike, Sunset Dehia, Gung Champo Yukishi, Seti, Tang Tomar, Chagin Sibu Yadun Latang, Yunju Gelake, Danu Yoshi, Kunangi Gayin here, Sosu Ketuta, Gesitan, Sabeton here, Lucetti, Nebusira da Yoshi, Gatitugin here. 특히 숙진집에 송세실이야 교류시 티네 림키 루시티 세브세마 망부지게 갸도나샤 제장 샘리야 링겐히 포문냠리집에 시무유기 참도시비 송세티 직세로나

这些龙别不了 얼르 역총 소와죠 역총 럭부 소와죠스체 제세기테네 체나 낭튼카 숨디 룽베 푸탕 파 다스첸헤 톰부카 숨리야 예제 담바제제샤 샴리야 나나스님토 세바덴지 노블라네 다나오헤 페유 퀴키 망세티 지세나토

교제 샵세니 미남키 삼베 롱주인라 시티 루카 주연라 미주회 교우뇽시 잠시시 정의기 기톱시르타 파메수키 장준체 송토 제우레총회 루세키 미남리인해 조난진구타 계산툼표 믹스에 캐주된표 편종크기 루양랑태 표토 종우타 진탕체호 뇽세치우지키 루세균진타 콩피 동교태니 팅급 순기 세부세미 창토회피 겐지시토 교류시 세문논진 종물랄라 차샤부인나 콩키 펜키키 징아 상불된태 망세 녜모망타시 다요시 Tiring kui mui chokpa nabu tsor, siyamu kong nye da nao hui, bu shing ki mang siye,

디지 서릭체케미 머데니 영치르릉게 단주 블랑쿠르케르 용슬냠니 블랑쿠릉게 한이시케 라쿠낭 터지게 대당찹지게 키예릉게 조보 스타체케 몰라 카버당니 발마중 라치드 단주 블랑쿠르 시르케위 머 참인가 투니오바당 바룰 비코르위 블랑쿠르제 츠가당 감독 수거 흐사우르샤티 스타체케 몰라 두숨샤르기 틀미 스타체케 몰라 영 단주 블랑쿠르시기 요징 키르 짐브르 젠치 휘르첸루냠 니 셈철 쉐브진 요징 아르그체케 모 카퍼라냔지 르그드 심마브데브레 니르드 찬궁데레 블랑쿠르코르니 촘성드 아르그체케 미샤피 블랑쿠르 차메데 짜다스무

0: 나가문에 답하죠. 중국의 척도 구루와식 유바틀라 기부 담바 시설.
1: 기부 담비의 주상 당리 미남키 총회 출키 저주키 저진 더불 교류
0: 기부 담바 타니 지치라 로바양
1: 기부 담바 남니 심상라 상성갈
0: 기부 담바 남니 흉창신 덤지수
1: 기부 담바 남니 노출치신 미경신
0: 만저 년탐기 미빛상부 등계기 미피해버 남경 기부 담바이

0: 三南草公公桑，连夜呢，他的生物储备里层地呢，中央农村年轻企业部里空，覆盖农村土，规制区别，总是改善了层行。我听的里层总这一趟，年终休息给三地行。提升里层呢，没几次站别，累计设备收总行，年终休息别，连夜呢，三角南角各休息。 Leki Majitso Kasan Poyutu Kawa Tubushi Popchung Kawa Subdula Piji Chukang Zamdu Milali Kawa Tianja Tubar Kangra Chiji Lakbar Tu Lamjuba Sor Samja Mangbudu Kasan Ngachor Ngadagda Ngelubchung Ki Giyi Gigen Tang Jiechung 弘扬兰州北这件事，空气冷库咖啡店专门土板兰土绿叶边，阿木塘安尼个，肯土地肉瓤土切不赢。基建基空呢，总卡土充满面连板出去银些色性，别只咖啡切不低样，空国他买不着。基建塘安马面这一，兰皮咖啡提切跟切银，安伊拉基建空气这边直接就成穷。 俺陆军陆林松不一边个，起初写了给一个人去按照陆军阶级当年三十八大给扩张了这些前景。隔天，国新都老王，让那爹呢马过我抗议，谈到别的阶段样。铁达里俺了村呢，屯三了米色给当年几月不提，谈到三年这边俺爱成我所过渡，天呢自动写别当年天时。 他年的同队，之前呢，天一龙儿六年长进日穷人差不多吃光了，让呢一度往为等于日成用的，开的天阳第一个空速到不一呢，俺开了马达样，自动了这些钱没过吧，先把马塞，开了天一块零那些钱吃用的，龙就送养我去给一路团体，俺自动塞我台其他块零过吧没写了。 他把图给那给这些男差子，俺从车外去过不得。开始旁边爬了自动月台，写三万台银了。隔天，俺的国梦把了求进，其中轻度落地，阿妈只管念穷。其中落着车子，俺他坐不坐呢？能云台找玩，咱们再学徒轻度落不赢。先不再没人问，给那给车外台呀，热心接送。公司马上问我了。
1: 俺年天将村这段，他是自动设备，他年天堂，给俺给车外头一了成穷。
2: 隔天，俺们公司又过了这里几天多，看到俺年车外头一了成没他。阿妈，阿妈，写培训，天天呢，自动设备开着，接起。俺们俺车外头那台站没接完，木头都出席不得会，俺爷爷儿街上团部，
1: 阿妈。
2: 阿妈，阿妈，阿不请你爬了呀？自动摇着呗。
1: 接起，铁腿阿妹他说俺了阿连亲穷，空气出席不得小兔，俺屋内新个妹，俺们呢让去阿爸也吃的，接了穷。隔天俺了过呗，吃两天，阿妹俺呢也没穷。俺最紧张的军头都不通，就是搞不有的，拉巴兔阿不呢都不通，就是还讲搞不有。
2: 公开开发部队上，也开始吃不不被告诉。养了总统看起了送呢，什么证明谁唱呢？阿被能用人金年月桂钱币，通过成金都塞了。各地大都阿妹各位通过呢，空气质量单位被当个些都有了。俺们镇罗林松柏小贝公个天，阿不谈空气接触错，内接多钱。 俺六侄孙呢，阿不空哈拉姆三九日日，俺了大路用位。阿不送位人太大了，俺了到松下过我的不错，穷个汤。阿爸样人勤勉过位，透过木头玩，到松下上过位做我解鱼时。阿爸来点卡巴西玉米，阿不切入松菜。
1: ngansu kimtu kabarjik yamebi. Gyuntu abachila songna ngansu kimzesam nyegorki mi ngali abe nesu yulun chegu. Ninsik abe jechoshiki nangmi kunzu ninsungki jedi sabinbe nin chil lepto bar jueba tuwebi. Ngansu mingsin shibu hachang gabuchungdi. Sosu rangki jikiki tamje abar jedu yebtang. Ngali kyang dabgyurki amar kalin cikzichi. When young, Amar Nam Yuta means away Nam Yurjia, Mindomu. Get it to be Ninesu, Ame, Woma Sog Zamchu. Jir Gunkar, Jilla Woma Mabani, Ne Mashi Yang, Lu Shedi. Ne Namichu Burtangwe, Tseki, Shoshi, Niwalang, Mataria, Ningar Sog Sushi. Yang, Abar Shoshi Niwal, Ninsumla Sogote Dangi. Shoboji Jishin, Ame Chenungi Chuni, Luxu Mabur Yura Patu. 그때 카셀레 법규매 양 레르시 조사월치 대달 닌숨베 쇼발 아메 닌숨키 오먼냠도 고니 쇼니싱 닌티 치조삼라 아메 쇼인랑네 쇼 예도라 닥싱 샘수 가와샤두피 아바치 로베 닌티니 닥다 사뱀베 임베 니 민신시 양 아마타 냠투 렌킴네 아발고 공무티 아발립투 아마타 난츠 공세 샤모모 수유무 아베 투부통 되지 럽충러 공기 사간타네 사마캉세양 아메 치두자와 통유모 중세 테모 아메 착세 사르바시 게르용네 시지 제메 샤도가 접부탕 칠라테네 투부구 아마르츠나 락텐 제베 투부니 투비 초탕 랑키 락세기 탕즈르 되신유러 윤토 전북케 진남 랑키 크지 시지기 상스남르 다스 락딘키 헤투 괴와히 공무티 아베 투부 후브르 지싱 르기 통웨 냠리 람키 녜와타다 김디니 용수 쇠송와 타자 아부 투베 장부탕 콘르 수시기 상와뒤 유바달 만주난르 쇼아유 시치 녜밍신츠 유유 제르투 아메 앙무네 쇼케네 립두 밤에 난키 제쇼니 시신 갈라 아메 신투 가웨 냠이 켄두 쇼도라 착비 세르갈키 카루니 당장키 레키시기 닝주 탄송 아베 앙초로 콩키 람키 통두 뇽숨 시충 아무니 첨치시야 제로 메발 아베 닌디다 신키 견제남 주구삼 대용나 아부데랑아 칠로고티 아메 유체르 진네니지 대장이 튀야 여부자 급딜 노드 마츠발 아빠 랑킹 안조 락다 카르뉴유 제치 대두 아베 다스 니레 세바달 잠시 티 잠체니 공기 깊고 문부 틀로 왜냐 니 시비 고베 락다니 대잠 마이발 산에티니 켈용웨 까르탕 제치 겐체 견제서 차차지 리기 리테 인신 다다 니 민신 시보 게레 유바양 챙긴두 대다리양 치 닝투두바니 아메락다시티 니 아마라양 치부시단 자와 동냠르 니 낭어 급티르 아메 동야 마포 추르유바냠 팅티르 아베 아마르 골람 띵가중 튐부진시 뉴유진 다다 콩키 균발 레싱 고베 띵가 튐부티에시시 제르 뷰메기 야주 곱주인 나르스윈치 람 띵가 튐부진 권발가시 티니 부무친키 나르순베 밀람 총총시 인시 니 아마양 테레마디 원양 콩 킴티 내라 용원에소 띵가 튐부진키 람시르 하잔 되버 참유 로네 슌듀니 레그지웨 람테지 쿄네 구규 담미디웨 마쿄라 조니 니 아페 갑조마토베양 쿄마토 중 달메 튜술레거 부주수왕 나르순니 아메 겐지 지앙토 송시 나중기 미람테 양야 응윤주 용괄 정거 다 말레발 아메 강발 류종기니 총니 샥주 샥고 총러 튜티니 송 아메 강부 윤비 롱부 치글 디니 고유메발 람토 조갑양 팅니 미조가메 총 대달 콩키 람딩가 튜부진시 마쿤발 미로 니슈사장 고르유양 콩키 나중기 미람라 응알신 쇼미시 메발 댐불네도 아베 넘규 아마르 람딩가 튐부 쿵게니 쥬자와싱 마리지 코모르 키스 쳔무 원양 콩기심수 아마탄자와 나중에 밀람충티 냐르여버 수시 닌티 아베 뉴베 람차지기 아메 너중기 밀람러 샘버케진시 겹송어탕 아베 응아체기 레지르 카섭야라송 이내양 치수 아메 람티 균바르 큰기 메티 뒤진 케진르 케나마도 콩기 남유 람티 다부야구 체니 뉴도 주버탕 대초기 콩 람티 권발 신투 센르 예버탕송 대투 아베 양 让咱们定个月不定这困觉也搞不了嘛是？但有年嘞，马困不卡哩呢？是连得这样签约，阿妹总咱们签不哩，谢谢给七咱们也买牌，木头橄榄土对牌签了，毕竟他们太大年度，来给是给三万元白月牌年。干拉了开挖墙路前的七十多头，开挖土都不一样，小白提着铁条就明多了。别急，开挖兄弟去我就是先别见识。明天阿不空兄弟几个团土，你们来看土去。可对说，总给过这家的，俺最创作搭建了永贵湿地，阿不谈这不吃我起心。人工给开拉样是用马拉别，阿别俺了可咱不行这个别热我团。文阳刚天，我从真真心预备，阿妈儿走了就不行。唐多阿妹阳团体谈恋爱马前面，我误错了，突然马永伟名字他没穷。俺最紧张他娘们看你给拍打哈家业务员了，阿妹咱不自己操我堂，俺冷上阿爸儿给的，咱不听俺自己应该去。公母公鸡通队阿爸总谈见俺了，让给六岁心不多，姐妹儿阿爸咱不听这些自由马前啊。谢谢给的孔母他拿了空轨迹学生的扎起一种系他念头阿帕尔他提人给咱不得没几个其他人来结束部队的引线去谢绝不谈铁腿数可个呢切土出行别阿妹东洋也马步求进那不听呢阿妈西去嘎着过跟去起不西去尊孔对不谈进这从昂隔不听民众呢小伙儿熊蓝兔宝贝靠我养同蓝兔妹妹。俺心说天安给一路通过这边自动设备他年的我来下穷了。天东空兔妹妹来给他大约钱。

0: 아니 따 디샤디 자샤사디 진행기 주는 너무 쉬워 봐.
1: 레레레레.
0: 따 자샤사디 쓰고 제비 줄이나 따 두다디 칸가셰니 뜻디비 둥고 할게.
1: 레레레.
0: 자샤사디 제비 줄이나 따 소소소라 강에 망고시 튀고 할다.
1: 레레레.
0: 따 지랑은 자샤는 지금 라프레치 못 테마탄네 지기 준쇼비 이제마담체 자샤사디 그때 자샤나 만주 가르사 로얄 제주.
1: 레레.
0: 로얄 제주네 고참지 도와치기 지조도 그 시마 망고치기 시에그로얄 제주나 자샤사드나 나다가는 신치스 그리그리 지키 가르소르타 벤조민 바르 벤조르 체유 콘세타 로가트지 클레체유 콘스니 디제제타 직레가 먹고 시체 이런 거
1: 알아. 네.
0: 나 내가 먹고 또 집에 줄이 나는 지난 강에 가르가르쳐지나. 나가는 신비에다 강에다 짜지 가르 둥지네 근데 돈나.
1: 이번에
0: 오리지널로나.
1: 나나. 다디 근데 쓰레다. 자샤 사드에서다 두스제도 잠야지기 mingyen pura chik, onchi tinchi chik yore. Ta ini dungwe tol chasha sadhu chika chudi, onchi kange mangu shivu che yung dula. Kange onchi cha sha na ta tinchi, ta chik dhiri dula, jizuk nyamnyong mandawa. Tangpu chiki, chik lopcha tuyama thakdu chik chasha sadhu che yung dhizumbe, jizuk nyamnyong mandawa. Tika ni kange chik dula, mida mik cha par chawa zuye. Onchi chong janyi onchi chasha na pazu chawa zuye. Ini re, chiki yan chik duba chik tsempa khala. ujitaal chik namdra tenzhe chik reishu shukwaan rudhi zambiyaa ini chik anzu jizuk nyamnyo maadabi jengi chik kanchi siwri digi kaanla kaanga tenzhe maawu chayangu dikyaa ta jik dingun jajan ta kaji jasha sardu siri zambiyaa chiki lelado khabraji kaanla siyaadu lelado khabraji dhubala ini ngone dungyo to choye tolu jik rudhi zambiyaa anzu kaanga maawu chayangu dula ta kanchi siwri dandegi ta bencha shaas chun chik 아주 비도 천년지 차샤비니 비도 직등 하였다 아직 자샤기 사주기 넘부 돈이 있어 비도 직 천이 있어 다 보죠 되게 비도 야고를 쉽 좀 미망고 기어리 대체 소스디 미대제 어 다치 코에 비도 좀기다 제야 손 야고도 땅아 비도 전이 있어 다 소소를 하나 비도 총준 하나 총래기 지기디 다제 심주 지그로 하면 다제 심주 제비 멍슈 gānglō yā jīg sōsō lō, bēnchā ñamñyōng kōgurō wā, tsōng dī kia yā kī, anā bīdū sōg chūn, bīdū sōdā sōng lō tīngi chāsā xīng kōgurō wā.
0: Sōsō xīng kōgurō
1: wā. Rī, yā mā nā sōsō yī kī jīg kī gāngchā sōg lō, nye lā, jīg kī jāshā sārdō mā jē bā, jīg mī xēng kī sā gāng yī nye rē, tā jīg gōng sī nye rē, tī ngā ngū lā, jīg lōb chū jī gāng chōy dī gā chēm shib rī dō. Tā gā nā bā jīg gā mō tīn chē jāshā sātū jīg ngā chā shā nā, nī sōs lōb chū tūng lō mē bā tīn chē rē mī dō gā lā. Jīg ngā tīn chē jīg gā chā sātū jāshā sātū jīg ngā chā jīg tīn chē rē mī dō gā. Mā gō jī nī lā jīg nyam nyōng sō chō jīg gā chō dō gā mē, gōng sī nē rē, sā gāng yī nē rē, tī ngā ngō lō jīg

0: dungyaydeng zhe dee zhe, dee gen nungu ne zhig da so zhul zhe bu gana gansa zhe tabu yung du zhambaya zhig maa dung zhe zhig jaxia sadu dung zhe zhig duwa.
1: Zhig
0: jaxia sadu haku duwa. Tang zhi biyo mo ne jaxia dan me 딘제기 지금 삼르지에 만다 봐 소수 자자사도 세딩 원 자자미 이제 시엔라 메바 치디다 톰르다 톰르기 디디다 그러마미 쇼크기 톰르기 냠뇨이 네레 지기 치 근데
1: 소르 넘버티
0: 와 톰르 넘버티 대외 장지 디기 자존 벤자샹 응아주기 사지 디기 자결 비도 선이 장래도 이네 디 자존 지 가르치니 민두게 디스 삼투 네데동고도 와 벤자 잔제게 디기는 걸 진짜 그걸 비도 장래도 땅 아주 미 시세 시르바 야 진짜 손님인도 야 디장에 시세지 주빈야 디지 가진 애들 용그래 아삼삼
1: 우리 그거다 띵고
0: 우리 가진 총래 걸고 지만도 때 지기 비도 좀 주디 좀 양치데 비도 주 배도 비도 장쇼도 알아 때 간접 비도 진이지 때 현대 되게 찾아 가지고 쇼도 세상 디지레도 자직 자샤사도 제 용도 좀 해야 되는데 맹에 비둘 차샤 잡상으로 봐라지. 다이네 어 냠냠마다 그러봐. 뭐 미 단대군 자자미 지기 근저스레미. 자샤사도 지니 마고 요르바 디기는 걸지 가지 다든 지게 고베스 마레. 고베팅다 딘데 마고 투낭도가. 다 가지 양 고교 제차로도. 다 드즈문의 자자미 좀자 딱제. 딱제 심주 마제 봐라. 다 디군 자샤 두스레도. 니브딩원의 차샤스 준다 지금 멍유톤의 직강에 챔스체 용도 자샤사도 제 용도 잡이야 지금 근데 집이다 하나 완전히 자샤사도 당구치도 잡이야 디고고 열어봐 지금 멍유디 고고 열어봐 멍유디 매봐 자샤사도 지금 두마
1: 봐 쳇도 열어봐
0: 땅 얘기 민원의 차샤미 지금 당도 자샤사도 제 용도 잡이야 지금 하나 지금 로얀 주스 지도 잡이야 거기 로그레 구글로 열어봐 그 디가 코지 찾아 구글 열어봐 또 찾아라야 지금 진고 있는 토벌을 봐라 디가 강에 처음에 차용도 대회 장지 캄프디기는 걸 지기 근데 수빈 제수 제수 지그로 와민 건 좀다 근데 개루에 도서 제수는 주기 당대기 캄부 지금 미드에 제수다 소설을 봐
1: 가가를 봐
0: 두즈문에 차신 개파 교비 있는 수지 장자매 내와 쇼딘지 소로 대수용원의 차신 잘라 뉴에 도서 멍 버지 죽도 딩은 자잔 지금 알아강에 침수 중라 데디디 지기 근저스리 파말 대제 근인 된제 답시 동안다 야 로보딘 젤리 동이 두스투스 파야 두세 지원 주인 다 죽어야 양 지기 근저스기 피네 지 독저지 잘 줘도 좀 양지 양 공스 두르와 공스 데 로게 공스 디 투 연디 잠비야 지야 슝다 참 참 가다 지기 된제기 남자를 얘기 제윤 뒤 냐디 듀얼 멍 그도와 멍이 디지 매비니 야 지기 슝기 레그체바 이니 라나 지기 멍이 또에 맨 그기 자 간지스 왜
1: 코나 레그 제통만
0: 아 제 레그 디지 카 샤고도 와라 다 지기 디디 야 된제레 로부터 파조 된제 어 지 멍이 파조 디지다스 제 된제 지 지구도 있잖아 제잔 지기 다 자샤 사도에서 있는 건 차샹 근데 지금 조조디 즉 냠뇨래도 당도 즉 당도 냠뇨 소조 제 개침으로도 있나 냠뇨 소조 맞지 있나 단대기 즉 내쉬에 능시래 지속의 냠뇨 많다 봐 처음에기 즉이 냠뇨 많다 봐 처음에가 딱디 딱 쪽으로 와 처음에기 근데 시래 거기
1: 그거
0: 그거 등에 제가 쪽으로 와 도수 제 맞아 봐 그도를 즉 탐도 붙이 이제 즉 가져서 매워 봐 된제기 자샤사도 제비는 즉 이용해민도
1: Tantotina chiran chiki chasha sadhu chibi jirin nal Tomar chizu gu nyanyo mandabay kange terwa Tine jir chiran ki
0: mungi
1: thwa Mungi di mang chiki ta Tomar lega chidi mungu chi chayi
0: kwa
1: Labarto chiki ta chasha sadhu chini cha chong chabi jirin na mungu yina Maza minna tortina shingbar chik sunaba chasha na Chiki shingar deo suyo me bata charwa Ime di zuma shingar jiye di kabu jirwa Tende jiki ta kange terwa Ase ane taga na shingi ta tirangi Tanda chasha sartu jene ta Melo churang la ruwa rwa Digi na ta jirangi chiki Wa manzo ine cha taga na shingi chirang da Chawa che shimbi mi Taga na shingi chirangi pama pyunju ine cha Tuzo tingjo cheki Chasha tol chumche kante kante tongina
0: Lese lese kima ta tingji kante sikari ta 자샤 사르트 제는 다 단대문에 차샤스 즉 쳔바칸 이네리 예 아직 또 아직 망조카 이네리 차장기 지기 갈라칸 삼기 된죠 수수기 총례문에 차샤네 즉 갈라칸 삼지 된지 이제 되겠죠
1: 근데 지난 동물 즉 자샤 사르트 지 좀 맞게고 그 다티드 랍타치모 자샤 사르트라 즉 시중 시지 잡처지 된데 여러베
0: 요리 요리 요리 다 이니 네티 두세 드라 요마리 급디디 직 나라기 하고에 침제
1: 스스로 하고에 맞죠
0: 어
1: 냠용은 맞다 그래
0: 단 냠용 맞다 봐봐 직 냠용 직 야리 연디 전에 지적이 그 간 근데 그래 다 직 딘제 딘제 직 요리에서 파직 다단 뇌들미 날 주지 되어로미 셰스 이제 주지 되지 전에 아직 딘제게 냠용에 매버제 때는 직에 미 칠만도 잔직 근데 치기 뜻은 유인이래 마우지 한 먹어 줘라 봐. 그냥 알아 하고 어디 담이야 지 뒤지 친사자. 어 그 로슴 뒤에 뒤에도 와.
1: 지난 지에도 말로 제기 로슴 시제도 봐. 뒤 다르소 심 주소.
0: 아리리 제데
1: 지금 슈처 신소.
0: 제라 뒤에 지기 한지 간에 보고 롭트 튠 튠제 지 슌셔베 이제 동안에 칼레카 친 요르 봐. 제산 급디디 디도가라 지기 망문의 차샤네 망우제 도스단제 코나주 갑요딘제도 타얀지 소수기 망문딜렌제 야 자샤사드 지노 지기 지게 야지 야 슌쇼베 이제 동안 도가라 야 카지 딘제 제제 야 지고 이제 단사선 기스 이제 렘바 차샤야 지 근제스리 무디파 로제 어 로제 야 딘제제
1: 레스레스 따던디 로선제들 라치나는 시시나 지게 저스 다 다가나 신기 공스니
0: 제제 제제
1: 제제 왔다지랑 공스니 문에 차셔나 레미다 된데 근데지베 레미네 제
0: 근데스리기나 원주기 단데 공스 공스니 능을 차셔 미 디스요라 미 주장시요라 디근 차셔 지 카지 이지니 카지기양 지 쳔바카단 저와지니 카지근 차셔 지 총가는 고려한 지 소수기 된제다 한테 되는 신지 어 근데 그래 즉 지속할 거고 여백 전세 이제 전지 되고 그래 다 군중문의 차시한 좀 망치의 직문의 차시한 즉 로프침 등교 된지래라
1: 아 네 로프침 등지래가 말았다
0: 어 레레레라 다 지기 카지 군의 차시한 좀 지기 다 근데 그래 초학교 여백 김 김산 된지 미래라 된지래 다 군중이 즉 다르게 라보디 즉 나도 어 연습 생겨라
1: 전용
0: chanyum dhinzhi sikiyori, dhaa tsu chigi susu ki di nganzu yu chayna kanchay su gyagay yon ji xiao sikiyori wala
1: lega manyo?
0: lega manyo dhaya chay di chigiyori la chigi susu ki lega bencha chayna dhwa lega rish liyan yon bina dhili yan chigi gyaja rish chay utu chigiyori la kaji liyan chig singiyori kaji liyan nga dong sotu suri la
1: ala dhat chanyum sinay ma dhati nga dong siri ma
0: dhaa
1: yon susu lega manyo shi chay Lashor,
0: maa? Ri, ri, ri.
1: Lashor, lase.
0: Ta susik zo jik susik jendang sik maare. Jendang dhirwa la.
1: Lase, ani maungba ta kirangi rinwa trisu chee chale jor ba.
0: Ri, ri, ri.
1: Di toli ina cha, yam na gongsi nyingi chale toli ina cha, tozu tola jik cheshir chikar yina.
0: Ta dalyungu na chashan gila cheshi dendri yu la. Benchu mienba nyanjo chayo gongsi nguna chashan jik susu rinyi ki zamchu dendri ki cheshir chik dendri ki cheshi yu la.
1: Di ina... Sherbe.
0: Ri. Ta di gwen cha xiang ji ge xian dang da xi xiang de ge nang xi ren zhu cha zang ge che yin. Ta ji ge xie beng wen cha xiang ji nan zu ge ta ji zo gan ji ge min zha che ge xie ba. Ting ji ding ding xi xie. Ta ben cha xiang ji yang ji gen zhe su le gong bu ge bo mo dong ni ge dao xi ping zo la so ba. De ge nang xi ji nan zu ge 벤조 제가 초백기 소돌아 아구나 졸라서 망직 대시제유 단대기 허객이 공세 허가지 킬레체 공승원에 차시한다로 차시된지 주의기 지기 로그 잘고 사부지에 단대 사부지에 제한 지기 로트카 지기 가십 지기 지도라 딘제다 등은 인게 양지기 되는 걸로 지기 자샤 사도 있을 점이 아니 직 소수기 텐제 사업된지 소에 된지 제시를
1: 아 네 레슬레스 레슬레스 아니 드링키랑기 lechi chiyo te zhug parse ne nganzu chenri tali na wa nying taba ne toche na shugunye
0: lo lo toche na
1: lo lo toche
0: lo lo

0: ལོབཅུང ཆུ དུན གུ ཆེ
1: ལོབཅུང ཆུ ཡར གི ཡོང ཆེ
0: ལོབཅུང དུ ཚུ
1: ལོབཅུང དུ ཚུ
2: སིང གི གོང ཁམས སང ཐང གི ནས སེང གུ ཚུ བེ ལེ ཚེན དེ ནས ཀྲུང དབྱང ལུང ཚེན ཡན ཚེན ཅི ཀྱབ ལེ ཁོང ཕེགས ཆེ ལམ ཐོ གུ ཅི ཞུ བེ ལོབཅུང དུ ཚུ ཅི བེ ལེ ཚེན ཤེ nga ting de le chen nyen jun shu khen zhu ga yin ti ring le chen na mo tu che xi jin ping ki tu rep sa be zhong gu ke ju den be ji zuo zheng lu ge guang be lob zhong ji tun xi ba nyen jun shu yin qiao yong ne ge ju se bi ta qin ba xi qi gui ba tu rep sa be nan zhong gu ke ju den be ji zuo xing lu jin yong bi sum qi be zai wei gu shu ge guo ra ge ju guo ji ni ting rep zhong gu le wan ta ju qi be ga za ke ru be ta gu jin yin
3: 据国际呢，俺最担起了不起为扩大设备实验了。大大扩大了不起的设备，俺最担起的别雄路呢，六零八的起四中了不起，中苏区划是。据据国际呢，中国民办谈中华民力给批给了规定起三十了不起实验了。大大三十了不起的，中国开局电别基础人路恰恰起，穷过了不起了规定的往事。
2: 지금 책동국계 推天内松中国共产党密探中国民满给两百美元亚军应对他恩济点别三十多个六零了的呢对于给卓兰定期西南通关别嘎哈坦帕杰纳措军切米巴开土四天中国边角读书他求对给读民满给初一初在界对马尔给人三百这不是 当他迷茫给恰恰提对马尔各具设备级别车图乐不清大的顿各穷话是突然记了突然记起那团局的他迷茫记了迷茫记起跟这个各具你各具起推个他确定十三里的探查这边过跟提及起那几次送了他顿都拉别刚给他念个起码那起码都送月 피게중린키네튠타피게중지기네튠지단키게와타딩림습세게와느지소충신묘진치와르크로레라제타가서조세구주창마줍차바타샤신부창마세찬네슈토르유바네토가웨니루체보깐예바시 구주고지초이기네튠니구주고지기탑시제티탁주치고바시 中国短途越过呢，却用呢各具国际接轨了，却用呢各具国际不列，先他们抗压越不马上。你懂下面叫什么了？当我就记吧，俺最担起各具级别中层总出错，听说不错的，却用呢各具设备级别接轨着他，接轨拢接不是。 曾总出错提托，让给给各具配给电力送去团队那边，内期日别巡逻他，六零去那团了，一些定什么去不他，却用那各具设备级别内期团人他，没问别着确谢谢去吧。各具过去日别巡逻他，四句了内期推给啥吧，日不谈日不行穷话。 当用它，记错用给，却用那各具设备级别贴给三六集团请问心它，恰具给读书恐怖的这话接了点。中国开局电别记错人录给，恰下狂徒片话的滚地动位贴图，内起了定十斤，普人为书金贴不是。 但给各局级别中层总出错，听说不错村，俺村各局国际给他这全部的真呢。 别面积数次清白，却用呢各具设备七八滚地当瓦谈，年日吃不民用啊，许多吧。年个几位出笼忙不稀的，给我接了电，各具贴却用呢手段不谈，内忙不推给中华。 kumdab nyurla denpa, tishung gundu bewa jeki namba sharwashi. Jigebshu ji Xi Jinping ki dentun, danki gabjuk jibye, zhungcang zumchui cho ting subani, tuyrab cheba jengin la. Ti gyurju goji tan, jizuo jing lu ki tingrab jen zubjun jibye, lu gyu ki tuygab saba chiwa ta. Danki gabjuk jibye, zhungcang zumchui cho ting suba, tuyrab cheba jengin la. Ti chua yong ni, gyurju sabi cheba ta. Zala cang wei guo ni, gyurju chugui ta, guibi dongwe tuyrab saba chiwa ta. Rangye ki gyurju goji ki nab sargan ki su duwa shi. Gyurju goji che chun ki long shibju langzam ki rin la. Tuyrab sabi gomu chiwa ni tuyrab sabar giwa ta. Guzu sabi to langba ni tuyrab sabar gyu ti. Ngan cui samlu jingzui ta ngui to din cui. Bobo chinbu cui da ta bangar chinbu gyurju che di. Xin kham sabi shik chun yu. Kimdu ki tuyntse tan jiwe gen zang lin la dar ta. Chongde kele hob ki targe chungwa. Xinle ki jate zanyan tangwa jene, chongsib ki gen zang langbi sishin le wong sum sorye cheba ta. Uyutar gogzhu mangchu le gekha langba. Xiang chong targe dongwe tabju la dar cheba jegi par ta. Shenzhen so benjo mixi kui tsuba ta. Tsugyu tan tansam kui ta nanlo gamse dine chongke je. Chichu le gomu chiwa ne zemling nyo chong zengzu le shubu ta. Gyuji lamjik nyamjun chi ba. Rangme nyo chong tsuda kui tsuba. Zhongkui geji nangzhin nguanman xiamcho gup tangbu likzhum ngang gongcho cheba jegi par. Nang le jenpa ne chi le gyube par. Ge nyer kele chung jing yabur nyer wa ta. Ger nyer benjor kong to biwa ne. Ge ke ma zi kele gyurju zibi ta. Wang wei lamlu jime benjor kong to biwa par. Ji le wang wa jikyang yinba ne. Ji le wang wei benjor zuo yin xin. Wang wei lamlu namang ki benjor tumung to kong to biwa ta. Gyurwa buza miba ni gyun kong chibi par. Zuyugun ki chashi benjo ne, ngarmi ki jizuo rinlu ki chongre benjo jiksui ta. Tene tiongkong guzhi chu, chongre tangchu rinxin ki nubu dunbi ta. Zishun ki nubu dunbi kangli chebe pa. Benjo jiksui gyur ju chi gyur zuo yinba ne, chuo yong ne benjo ta. Chepsi, rin ne, jizuo genkam kuryu je ki jiksui ta. Dang zuzun ki lamlu ki gyur ju par chebe, gyur ju rab ta rinba dendi ngam be yu ba ta. Mang di mang san mang pian sung ki chi dap du man lak dar che bar ding. Gyurju go je ti, ting rab zhong kui chi ngui se chi wei ke da ta chi ngam chi dian bie namba cha yub shi. Gyurju go je ki zhong kui namba ta, zhong hua mi ri ki namba, zhong kui mi man ki namba je le gyundo ha chan chen bu da yub shi. Lak lin li go gui ni ngui ra chui si. Gyurju go je ni. Dang ta mi man ki kum dap qinpu tu rab ki jie xin tuba chung wei ke qi tab jo yin ba ta. Zhong kui ke jo dian bie jizuo rin lu zin gong bie sum qi bie zhuo lam nian ji yin. Gyur ju guo ji le qi xin tan da wa ma do, qi xin de ba mi. Tu rab sa bie na zhong kui ke jo dian bie jizuo rin lu zin gong bie sum qi bie za wei gui shu ni. Ngar xin gyur ju guo ji yin. Dungyu ki zhulam ding tu, kum khan dungbyu ki samlu jingzhui dongwa ta, kum khan dungbyu ki jizuo tuen ki nu shu jingzhui tan pike dongwa, kum khan dungbyu ki jizuo ki gidop jingzhui dongwa jie qie ne, nga le towe guo zu si ta, nga le towe peng rim, nga le towe mikbin ki to ne, cho yong ne gyur ju sabi qi bar gun di dongwa ba ta, gyur ju guo ji tar du du gui bi dongwa. Chuo yong ni gyur ju sabi qi ba, ka chuo tan, lang chuo tan, za tuen sum den yu. Chuo yong ni gyur ju sabi qi gu ti, chuo kang tu bi gui min ni, za wei ren xin den bi, ne tuen shi yin. Ne tuen ti ra, chi lin ya bu shi po gui na, chuo yong ni gyur ju sabi qi bi ji mi bin le, kwa wa tan, ding zu cha zang shi, lin gui ba shi. Jigeb shu ji Xi Jinping ki den tuen, chuo yong ni gyur ju sabi qi bi ji mi bin ni, zhong kui ke ju dian bie ji zuo zhen lu ki lem lu tui zang ta pi ge dong gu ta. Ge ke ju gong ma la ta ju gong nu ba ting rab jian tu gui bi dong gu ti yin. Ge jia ci ni bu di ni, xi tuen bie cha jian xi yin ba di. Ci nga me za wei ka jo dian ki qie yu ba ni, zhong kui ke ju dian bie ji zuo zhen lu ki zhuo lam yin ba li, zhuo lam xian min ba shi. Ci qi me za wei ka jo ki chi dun wo, zhong kui ke ju dian bie ji zuo zhen lu ki lem lu tui zang ta pi ge dong wei. Chi chuo seba dian ki qie yu. Ci di ni ga, zom na, ta sui cha cawa ta yong su zo ba yin. 람로니 당탄계 급기 차샤기 피게탄 제외 자외 정신진타 지고 정신진 댄차 정신진 유린 정신진 제기 내튼식인 로규 냠묘레 세세체튼 지속기 부규로 윤신라 자자체와식 규탄 시완식 댄차 용구부타 지속식 댄차 용구나 니바토 람루기 주준러 수능야구부타 퇴구창위 람루 체지 지차구나 지단 퇴윤신정타 타나 신도정위 로규 퇴림식구부시 지조정루기 람루 사댄탄 피게동구나 더통 신도정위 로규기 퇴림식구부시라 나주 미러감 미럽 주창타 타나 미럽 주차토메 근경 흐미기 비탑치구부시 탄당한 주단기 둔토 샴유번니 네치 루규 랭겐시디 중국 캐주댐베 지조정루기 람루 나르웨 민조타 댄차용와 구디동교티긴 디안디달시초디 나르웨 민조타 댄차기 람루차베 초네디나 랑게 지조정루 랑랭키 규림 치콩메 루규기 랭겐조니 지조정루기 시제 람루 조교티긴라 멍시티딘 규주체네 탄다 멍시 야부식 딘싱규 랑게 지조정루 랑랭키 규림 치치메 루규기 랭겐조니 중국 캐주댐베 지조정루기 람루 퇴찬탐 피게다네 미만 디기 캄상용화타 지조 챔툰딘링용화 계급 유진 디코용화 지엘라 안레 차차화타 안레 딘차인바 나르웨 코츠베 제기 람루기 말라 차찬식 둔주 치고바 티인 리시티네 하장 갸침부 인베 동점 섭점 체베 미투라 차세 냠주 체베 갸 미투바 니바르토 초용타 말라 창웨 규주타 리규 치고바 제인바타 캡콘 카키 규주타 리규기 냠제타 지지 진인 지조정루기 총세 변조키 규주 카초 근콘 치바니 초용네 규주 스비 치베 동디 케친힌 랑게 지조정루기 총제 변조키 직수티 랑삼주 신유무 웬간 총제 말라 터통 튜구 참미바타 총제 기찰 튜부 총미라 파과토 스슌탄 총제 파르키 정와티 터통 콩칸 듬뷰기 리지 치구바타 니바르토 지조정루기 총제 변조키 직수 교보 튜창동위 미빈키 초소 배존치구 초용내 규주 스비 치비 최토 변조 직수 규주 치구 조내토 진규 근경 치구바타 변조 직수 규주 치비 니치기 누바 듬베 치구 초용내 규주 스비 치비 테 니바르토 지초기 창용 창된러 군디 동교타 미만기 소디 치르 동교티 군룬타 믹서 진구 계시 미신 남러 미통 럭싱키 캡산 지미토바타 나르웨 창용기 지소 굴요식 준미토바이나 규르줄라 튜닝 미바인라 모균얀 쿵가와시 지조기 창용 창딘러 군디 동교타 미만기 소데치로 동교티 베다세 메론토 송네 안츠초 강대기 직주람스타 시주딘키르 데십체디 지조기 창용 창딘타 미튠세 네튠 강윤나 테규르주 제고바타 캡콘 칸탄 루지 칸토 네튠 부르토 튠윤나 캡콘 티탄 루지 티니 규주 체규 존네토 징구 람루기 구지 사트 체네 미 주외 왕키 수베 지조기 창용 창딘라 갭기 초베 능추 케도 수고바타 미만기 장냠간 티슈타 장냠간 피게 용웨 경환겐 렌치구 지급 주지시 진핑키 덴튼 규주르 군디동웨 미윤니 랑게 지조정루기 람루티 랑웨 투찬탄 피게용와 파미 군디단네 지조정루르 순슈타 게돕사바 능교티인 디나 닝보르 큐번니 땅키 고체 근콘타 리규지규타 중국 캐주덴베 지조정루기 람루 근콘타 투찬토 동교티인라 네 딜레게나 튠제 친지로버라시 Gurju Chibani, Kacho Gurwama Yinla, Gundo Dongani, Kado Gurwama Yin, Gurju Goji Machina, Talam Mila, Jizoting Luki, Kacho Kem Milimbe, Gurju Goji Bina, Talam Me, Mansur Dawatan, Nishu Yugu, Kansi Gurguvata, Jidar Gurguvichar.

바탕 귤토베 링니 심타 장제기 귤고바탕 귤음 메웨바탕 귤음 메냔베 링니 심타 장제기 미귤라 자외 정신친기 내튠 태도 자로 정신기 논추 떼내 총메니 니바토 땅키 큰용라 지동타 초 큰지 튠조 집에 속신기 누바 고구니 뒨베 집바타 중국 개주된베 지조정로기 조람토 규규 균형체디 요구의 미치바타 지조정로기 시제 능로 균형체디 요구의 미치바 땅키 구체 균형체디 요구의 미치바 제기토니 교주고 진니 통대 파르숨토 양타베 카조티니 능규 용규 카디치구 계급 주경 말라타 주경 진뇌 팅접 진토 교와 군디 동구 계급 주경 말라타 주경 진뇌니 계급 지키 람루타 람루라다 진뇌기 지뒤기 춘치기 계급 주경 말라니 땅기 구체 워도 계급 토담 치베 람루기 말라이바타 대콩 수 변조타 쳇시 진내 지초 긴캄 변윤제타 대신 땅기 조준소 캡본카키 직수이 람수이타 제팀 팀수키 꾸지 추유라 테네 녀와르 제신 질러지 뚱키 계급 럼로 차산시 기부타 계급 주교 말라니 계급기 럼로 제티 지초기 초소수 레튠 토담 치베 누비임부타 티콘수 규주 피게 딜링 숨타 능시 친지 기송 숨타 당경 계경 마경 숨소 초소수 추유 계급 주교 말라탄 주경 진뇌니 시툰베 차진식인라 직핀 직초진인데 계급 주경마라 삼부윤나 신의 계급 주경 진뇌 치료 동토바타 계급 주경 진뇌 치료다나 신의 계급 주경마라키 치례 고군의 듄베 치토바시 지조진로 우니바네 탄데파르키 로규 규짐라 창태도 대치 지조진로기 지초시베 지초사르간디 지다 주경 치규티 대배 점린 지소정 로기 랑린나 탁주 야부식 총미부시 중국사부 5년치 만주단키 지소정 로 지달 조준치바타 중국 지달 주경치비 내튼테 섬시타 최도 섬치유바타 파체 첩진야 총무야 계급 주경 말라탄 주경 진유기 태도 냠명 표숨 초부 소조 제신 중재기 침불랑유부시 Gurju guo ji qie zun ngan zui dan ki samlu dong chuo sar gan ki to ne ge kub ju gyong ma la ta ju gyong qi nui ki ne tuyon guo le sim si tan cui do qie di qeb si dien ling tan bian jo pi ge ji zuo si tun mi ri tun ji ji ngun gyur qie gyu la ten ne zem lin ding ki se kui la la ta ge kub la la ra sin jia par mi chung war du na durwa se bu cha yub shi ngan zui ge kub ju gyong ma la tan ju gyong qi nui ti 지천에 야부윤라 랑게키 계급 내추탄 폐계기 랑자탄 퇴부시 대탄냠토 신구분니 랑게키 변조탄 지조기 폐계러 되바타 미마망초기 리샤러 되바 탄대점민키니시 자자치로조신비 계지진주러 되바 계급 유린디구용구르 되바인나 만추이 계급 주교말라타 주경치누기 초소소로 대통 매당사 망부내유바타 레이주 지구에서 망부식 내유바시 지조시툰탄 계급 유린디구 민툰총버식 용구나 대통 남루러 딩구바타 만추이 계급 주경태기 누버 토모르 딩구이신 장제토위 레지비에 루카러 딩구바시 계급 팅접 진도 교류의 지 피림탄 뒤에 캡콘 소수네 계급 주교 말라타 주경 진뇌 팅접 진도 교류와 군대 동구 락린 피게기 랑자탄 미튠베 직수의 람수타 제팅 팀수 교주야 지라 군제미바 직수의 람수타 제팅 팀수 사방 조네 초강태기 람루카 나르웨 친리탄 뒤라 두고 청와 지구바타 당탄 계급타 지조 제기 레튠 주경 지구티 람루 진탄 친텐진 레림 진지 수 교류와 지구 주경 진뇌기 조준라 티웨 통친 제디 람루 따라 차와 주바탄 제팀 따라 차와 주베 도시 치로 기구바탄 람루 탄 제팀 제티 계급 주경 치케브 제디 초 강대기 람루기 기젠티 계급 토담 치비 치레 소교토 단기 체리 탄 튠바 시완 경바탄 망주 권의 시완 경화 제팀 따라 시완 경화 제기 추체 토르동구
계급 주교마라 단 주교 진뇌 팀접진 도교와 군디 동안에 높초진 도교와 탑

生个人不错，真是的。他的给他那三个出版的中央龙津认证机构办公，票改龙津县。给他那按照那三百来突击些学，我那按照提领给那张卡给我的数据一，提案就是出版的东北卡，第一个给解决给一个四段那张东区的，就是东北那解不卡，三角那张东区，就是解不那古北卡。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고분에 주부파라. 감게 초두 레전 돈요. 추즈 주분에 중립이 파라. 암게 초두 레전 소 돈요. 추즈 중립에 조송비 파라. 선교르 레전 돈요. 추즈 조송네 주피비 파라. 미리 양예 시비 직제 레전 돈요. 추즈 주피네 정업이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도요. 추즈 쥐엔의 주주비 파라. 기급기 지주 기이기 시드 레젠도요. 추즈 주주분의 주브듄비 파라. 선규르 레젠쇼요. 추즈 주브듄의 주업계비 파라. 미리 양예시비 직제 레젠도요. 추즈 주업계의 주구비 파라. 롭종기 투주지비 레젠도요. 추즈 주구의 니슈비 파라. 감계 초규 레젠도요. 추즈 니슈네 니슈 쩡니비 파라. 암게 초규 레젠 소동교. 추즈 니슈 쩡니네 니슈 짝송비 파라. 티링기 링시소 치지 레젠 동교인비. 헨게네테다 센시는 규 저와 유.

0: bè tò zè tò bàr yò xìng. Qì nèn bè lèm lù tàng, qì cà tàng bè chìm gyòng lá dèn tè, sà jà sòr rì rì yàng tò tàm yà wù chì yù zì. Tì dàr, jè dèm nèn bù rèb tàng rì bù lạc dàr jì bè wò, ràng gè gè mù xìng sùng gyòb lè dùn lá, pèn zè ngùn sè tù bù tùn bà tàng, mù xìng tùng chù rù chòb gè gè mèr tì dèn sùng tù bù. Mù xìng sùng gyòb chì bà rà, chàng bù rù sùng gyòng chì gù bù mà sè, tàng tùng bù cè gàng tù rù tùng gù. Nì lám lù xè rìng, cè chì tù wè sè xìng zù chùn tè, mèng wè tùng sè lù rì xìng mang tù jìn nè. 중앙기 망위 무리 창염토 동세 고른 녀동래 계획 철괴다나 녀동 겸이 숨졸로 리금 경용소 림지체나 세시토외 서신 모 통주로 족송타 지왕아 준사로 와치규시 민아라 광동 사관 주장 주기 사공 용기 사차 촉대 주디기 뒤딩 이베 남자 철괴다 주규 지교소 동신규 서신 중재티 서신 진보로 유로와 제부규 무신 카토르진 섭취비 주장 취수 다자 몽아면기 무신 중재 등진 주접된 용도 신유미 원가 세시토비 서신가 균무 직진이도 숨게 주전 판의 종유 다리 중앙기 이제 앙당변항 바자젠기 서신 축두 배주다 교교로 무신 주종라 군디 딘디 동괴시 가세된유 니니공 장시 이풍기 주종시비 교교로 무신 토기 응민 제라 로리 종유 산에티 로숨기 뒤주제티 교교로 무신 무치 계약함 주경제니 땡에 튠법마비 교르신티 튠법토비 신사르 교주임시 河北 상州 중재 튠리링귀기 검신타 서신 파서젠기 최순상 소비기 신계능 신례락제 리지 계진수 로지메 순상 소비체규 처리지기 유버시 다자 땡에 파서젠기 서신의 튠비 검신타 서신 파서젠기 최순상 티릭 상州타 天津 루규 산동 청규소 갸치베 서신 파서젠기 서규토 캡데당유 롱아센기 철규 종업에 자네낭 무신기 머티 니송타 무신 게린 류바 윤퇴왕 치로 동규티 조리 대자라 게린 제비 네법 문세 퇴쉬 도샤유 다로 계급기 무신 송중타 뷰세 토로 동비 침수 교소 당에 무신 귀지 렉소 동화타 뷰세 토로 동규로 윤퇴왕 군디 동화 무신 송중타 계급 사장 무규 발동기 제된 철규 직조 속의 제바 무신 발동타 대신 무신 커서 발동 체리다 튐베 권리에 연시 땡기 제바 유린기 시제 서신 구지 렉소 동화 제제디 렁중 튐쿵 도담타 계급 사제 발동 차르그 사제 찍라 땡니 도담 주진 년부 제균이 바시
1: 디글레 쿠네 비웨네 쯔 양탁배 세경 제제도 주부타 라린다르웨 롭종 롭수비츠 河北 邢台타 湖北 武汉起, 习近平起, 登祖 공파, 롭종타 라다르 딩습치니, 민망대월진비, 공비두시 타경타, 롭종타 리주부송지, 시제타 라링 송지제키, 롭종 롭수 편제티, 공비 라샴디주와타, 멍솔 편토바, 뷰티 공비라 구이동어제키, 송염대비 라링토 교토 주심시, 河北 行亲, 邢台 총결키, 롭소 탐진 철교 타경 체내 양탁배 세경 체제다오 주부타 라린다로웨 롭종 롭소 딘디비니 총일 쿠르교 리스동어타 존내 남장 조준라 구디다오웨 총제 조수타 망소기 카츠구도타 강예치와 심제치와 유구치부지기 내튼 탁주 강리체유부시 싱타이 변조를 살피 쿠이키 기공지기 덕주타 10지 10진구바 유즘 10보로 처주 튜가나 주주 지원 제기 십주 주다 협대단에 십신 고별 루치 가주 숨주연 용도다오 마세 킬레 주교타 시비 튠기 소기 루치의 미니 레튠 치미 진짜 중에 지대 지큐 교짐 시보로 로교 세바타 킬레 키 고고 튜도나 지도 토바 체급시 롭종 롭수 비오네소 신탈 총기의 용기 종탈 추진부 연기 구치 생각기 쿠르유 주지타 디자 튕기소 존내 캡콘의 민네 림지체나 뉴튼 숨도시기 주미추 십지를 세부시 체마르 릭주타 유진 주바 송지 타경 제비 민알 신탈주 십지를 타 탕티르 릭주 토앙수바 사티엔 동어 체키 리게 람스 수니 공비키 강내타 멍츠 간내라 토나 침부치니 리카키 네튠 리기 주구타 세짐시 장시 제유시 롭존타 롭스 비츠 湖北武汉区崇明社区天之卡巴的区许多唐林节目塔陶酒节目塔许多马街狂年陶酒级别蓝色军队啊丢三单年成绩末的地年蒙族区军队许多吹气蒙族年丢蒙博修筑节目塔第年许多吉尔加塔牛顿吉尔加陶酒节目年第三蒙博塔年之前年丢蒙托牛顿日记就这几本批给大年蒙族有这首陶酒级别比赛大列举阿尔维托尔大游戏武汉重庆的江岸区山海关南宁三年提高的街站月别小赛行赛冲凶形势与国王蒙博西提高的永固月文革米塘库日念这堂从港起九州土从你的几把库日又做了省心秀所给牛顿牙提堂接不起听不堂三年提高重庆错堂与国王为用错了就给提不起纽崔提的命令只有第三期山海关蓝塔提醒他国的土有过穷穷千年把他区别准备了盲度到他蒙西只有我的挑战到我们先就让他记了准备到他们去接着老年大的游戏明二武汉重庆的区处人不严区古市前卡制作千年六中六十十几年天气系统七冬冬夜出去人睡不他十冬年天吃鸡他七冬年来怎么睡呢人百姓躺在六九堂同安年张三喜全不是
0: 第六五年八百年左右第六家族龙族安国吧八位些吧几岁中年人给记住社会给龙族人把的穷途行不他第一点话几岁九中年给出去阿爸了安徽省新楚州重庆凤阳总给阿公所念语中央农协列管的文化协办的行呢，八位协办的强求及协会所卡路九年，强下的销售规行越近，修在人民性冲突性不谈。这次举行人给年末山东麒麟局黄海家族强聚集村委所里表示，退休金提名花下的谈强下的销售，阿新长下的拍片越别，三家忙别阿怎么年吃这谈，阿怎么年问过前提，如果问到动画谈，若有前边列段别语。安徽黄山社总局社协女子文明经营股东协谈，明年年部列着两三脚步所国送企业卡全用的腾讯电力解约。社总回城重叠新路冲凶期第五级列队明了谈，城民经济列队别，重民轻度决定只有主国列业只有列队提炸解约。城民经济列队把证明利益。安翠空头可以给社协女子报社了股东协企业忙度当我谈。日地堂土龙所级别抗别地价给外面经营尊严托撤销了撤地色系堂秋军级军队了德行年不进行去铁堂切记退藏都决定家族龙族给年运了土南切规别团前日日行卡塞布的举报局文翠年车动列队也不主局撤地进行预计送去天津土切区年族德行策连堂文德东为国宋警察松全用的阶梯各自城市策连土堡堂策连杨大土堡年薪修土坝推土都年薪修土坝界给联系行于河北属石家庄塔承德唐山所司规矩丘碧塔重吉土堂所第三级重吉给雪军塔军心被列着丘碧塔丘所尊内魁都国西塔国宋小区的兄弟解决河北三河重吉都那边燕郊土塞的魁土规地北天南国的规地七八塔主国列队名呢，加上十句十句，实际点给起，雪军破那位南同步的阶段结语。燕郊土沙区秋队土堂聚集列队名呢，康金山区秋天实际让位所秋表现，出席马短通神就有堂。安翠七六土拉的样，那个秋天表现，顿吃几堂松动规地结语。那段测评车子，安翠去年老苏干年就表现几个月。烈日第三堂，沉浸入迷，浸浸年多不见，国宋警察送规制解约。辽宁葫芦岛重庆的绥中总大风口秋醉期，文翠年秋落北向前年，秋醉东北岁不马赛。至于第三期，重庆及竹篮堂、熊篮三八卡级两个高动解约。绥中总前卫重叠宣江重塑林大风口秋醉前边每句都念不堂，重塑体文年逐步学习三年，忙说念不解约。宣江重水党给积极支部书记吴洪涛以他家纯粹给出雄心语秋天车部十五年就略心不谈内部切图别忙做脏嘛内部切越级送语他定给长下的破别天气吉林给东辽秋雨破剧图秋落给年个七三岁月明儿的东辽总给出名给给十几年恩诺的图叠加昂内部切不马赛 내급 규제 제휴 집시 중에 상당 총대 중심 상마를 개발 제휴. 주비비 송려 주비 5년기 조진 선발 량团 하위인 어제 개발 시기나 주비 대생기 춘주 구동체대 춘주기 흉세 당의 식사 유진 춘주 증중타

0: ཐབ་རི དང ཅན་ཅ
1: པེ་རི དང མ্যামལེ
2: ཅི་དི དང ཁོང་པེ
3: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4: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5: སིང་གལིང གི ཁོང་ཁམ་སང ཤ্যামལེ ཛམ་ལིང གི ཐི་རིང ཁ་སང ཤི་བེ ལི ཚེན ཤུ ཡིན ཐེན དེ ལི ཚེན ཁི ནང ཐུན ཛོ ནི ཐེ་རིང ཕུ ཡང གར ཡེ་རན ལ གུ དོན དོན གུ ཡིན ཤི་ ཛ་ བ ཐི ཡང ཡིན དེན པ ཡིན ནམ ཡང ན ཛུན དམ ཡིན ཤི་ བེ གོར ཐ སབབ གི ཉེན གེ ཝང ཁི ནུམ ཁོང གུན ཐུ པར ཆ ཡོང ཤི་ བེ གོར ཨཕ་རིཀ་ཁར ཛམ་ལིང ཕུ བེ གང ཛེ པོ ལུ ཅེན དུར ཐོ ཉམ དིབ ལ ཆུམ ཅེ ཡ་ བུ ཐོ བ ཚ ཚ ཝུ ཝུ ཐོ ལིན ཝེ གོར ཀྲུང གུ ཐམ པང གལེ ཉམ ལེ ནམ ཆང ཁི སན ནེ ཐི གར དི གི ཅུན བེ གོར ཐར་ཁོལ ལན བུ ཁུ གབ སཱ བ ལེ ཨེ་ཤ་ ཐང ཡོ་རབ ལ སུན ཤུ སར བ ཅེ བེ གོར སོ ཡིན ཤ্যাম ལ ཐིང དེ ལེ ཚེན ཁ ནང ཐུན ཤིབ ཐ ནམ སེན ཞོ རེ ཟུང ཐོན ཐི རིན ཕུ ཡི ཚེ གེ ཉི ཐུ རི ཁེ གེ སཱ ཨང གལ ར ཆང ཆིན ཨུ ཤུ ལ ཤུ ཁབ ཁོང ཁེ ཨ ཅི ཐང ཡི རེ ཝར ཤ্যা བེ སམ ཤི ཅི ཐུ ཇུག ཅི སིན ཡི རེ ཆོ ཐང ཅི ཝ ཆིན དུ མིན དུ བེ རེ མག པུང ཁེ ཐོ གོ ཡང གར ཡི རེ ལ དུང དེ ཆ བོ དོང སུ ཡོ ཅི སོང ཡོ ཤིན 트럼프 이 담주 디비원이 어르탄 이런 와 양결 막튼 개와 총괴 급타 따다 기규 이시민이 어르탄 이런 김막튼 동도 기 갭초니 나르신 초니게 호무츠 초가 기 초주네 튼러 미비 젠주지 임타 초니게 체유 기 동도러 디네 신윤 기 뉴버 튼 바르체디 티탄 뒤네 남구타 치조러 두슈 몸드 치바티시 Wenka, Titan Chipji Ertan Yirenki, Dongdu Jimpar Mingwa, Chishin Yubata. Chonibu, Tutuna, Narsim, Mugtapta, Lemu Nijuki, Nesu, Neguimbe, Wenzina Yu. Rimabunki, Dunya Majikanki. Ari Sirguki, Tutsu, Tse Duni. Rimabunki, Kasu Malata, Gudum Tsunzin Chaka. Tsunjam Leda Sotsi, Chugu Pundin Nubje Tube, Yirenki, Mikbin Gejuli, Gewata. Tishin. 교조총제초주례계와동대단디이렌키호무츠초가규켄키총주숨러제구체바야렌로유지된유비신이렌초네어리삼시지도탄개개체발근주체바마세뉴르토알렌로규이렌망초기체개니미미남주제티어리목봉키파린토유비시허이즈카마딘시동대단유지된바타 이런 이슬린 사지 송만 키 집에 지위 디카키 닌티르 사지 송만 키 체주 비진 파린토 유비 어리 먹추 루카 나바타 코웨티 알리 살모 카마딘 시르네비 어리 먹봉 키 디구이 케친 개주 갱아 자도르토 단 유지 된 유비시 녜조르탄 이시민네 호무츠 초가 키 춘진 왕찬니 나르신 어르탄 이렌 키 팅디 막튼 동도 겹기 디웨네 튼 힘베 문진 나유 Mingar yirin ki de chong su song wei qi tu zun zin, ali hamane yi yi turgi zi gu ngar xin bi xin yu. Yixi min ni, yirin ki gen nang tu corwa gin bi ming se ki tu gab su, yirin si xun tan mang cho gi, eri cho gi kun lian lo bar mi zhak bar. Coga ki ne tun ti, ka de tu lang ni, zheng gu qi ba ma si. Dong de tip ji, che mar, eri mong bong ki se kui ki din xi ru gui lian zhe ba ti li. 이렌키 호르무츠 초가키 춘진 왕차 정이기 라도 링규티 춘문 댄니 치타 메베 마티에 첨디도 지와 춘유 투총수 이렌키 티더부 차부 남규르 수와티야 게난키 망초 콘주란베 민세키 첨지수 능구토 뉴슈르 메자바타 외미 직탑 부잠야 미치베 송년 준탑 치베시 인베 문진나유 자변 뉴콘 변조 심주칸 우시아 심주 디네키 주린 심주파 원팅 탄타랑키 예렌키 호무츠 초가키 추신니 닝드네 튠레 진단치웨 친지 라차시 임바 싱그유바타 춘문키 정구 왕차 콩토 추치 예렌키 아르타 닝드네 튠 탄정와 유베 춘문 마치코 초가키 네튠 춘진 지베테 치슈 지미시베 문진나유 而 체육기 막튼 동디르디네 초가 정구기 정구 왕차 톱톱 치신 유바마세 막튼기 지구타 시눈 유바항 엄신규 27부터나 어리 초기 팀원 호르무츠 초가 용수 고지규 인시 팀마세뇨 게디 총조르 지부포지 야렌 말로나 어리니 이렌 탄 초가기 초주 정구추 신왕기 내소 롱규마세 서구기 된자레 춘추기 어리 년장 알레 지신 토조세

0: 바로타 콜레시비 촘제 고코 중심바 어비 콘수 미도비 눈튼 기급카키 튼체 파르와 소기 촘제 코주 강리 용괴 문바 치신 유비 투윤 징신키 차네 계지도 눈신코 차시비 눈쇼 최신 유 계시 투법 중 시류 도송치 계지 마주도 눈 촘제 내단티 멍초 급기 코주 미단 외추네 코주 라량 돈용배 초수 유타 메바크릉이시 코트기문이 디니 두눔 튕기 계급 조우츠 뒤마 다왕예신 튕체 미체 버규 캡자 칩식시 대자만세 어르탄 바지르소 어비 콩도 민비 농튼 계급 카키 튠제캔 뒤말 파신 유비타 지룽의 동캠이니 서초로르 니지 찬용 파세 솜치 게더 쥐응어 잠 징규 원바치그유 고요콩원의 디나 라르소 치비 뉴세티 코주 파체레 원세 튜브 지루 티비베 첨제네단티 코주 메다와네 림시 항모튼스비 초스교신규 유럽타 리수준 리지 님구토 송아타 레눈 치베 도놈키 쯔냐 망토송웨 긴키 게지 뉴규수이 치사르토 뚜베 다리 도놈 첨제 니슈나 니동야미 니슈조로르 콜라시비 니지 도놈 고코티 투총부탄도나 솜치 게더 쭈잠키 차시비 원바체규 니동야미 니슈조르 콜라시비 마주도놈 첨자 니지 찬용 도놈 솜치 납게잠 항마튼베 내단 총시 코조 탐구고 통용 매비 폐초 디 외부 마주 도놈 총재 돈에 세보르문 유 소디 어렵게 급 도놈 공시 니 잘 캡자 세튼 더와 개발 추신 토워규 어렵게 마주 도놈 양외지 이시 알총 외 슝초 증 공티 솜시르 아고 죽지키 체체르 조규 캡자 세베티 스퀴키 시제 증 공레가 아고 직탐 고르수 나이 마유 提孔图所的俄罗斯的话出不谈对吧一些而且松起别都能起人孔雅对马家约所的俄罗斯的熊丘基农人切切家不提农村给客户一些牛肯创始起别杂差给那不存于路途生就看起你出别话单那他听人孔切切家约那行所的俄罗斯的马居都能起人孔提推多多牛竹起却被四块新起温索人孔列托约 코주 파르와타 고요코 신비 뉴슈 니기워 도놈 튕게 계급 조츠 진콘 미조 까미 촌디 촘제 두체 촉제 치신유 코주 탄 고요코 시제 내단표 도놈 신콘 키 피촌러 터통 스법 첩스기 동토기 슈긴 팁신유 어제 탄 이런 와 삼시 천도 명다 고이지 레코 망부 도놈 신콘 차스비 원바 제메 원간 스법 첩스기 년가 팁 베디 예미 투동키 찬이 되나 호문츠 초가도 추신 샤동 베디 라스도 토교로 토통 투주 고바만세 초고서 고이키 된자 내단라한 근도 양양 조시 세계니 리마키 이래를 제고이 제베티 내튠디 자주 제규 투진키 찬이 되나 초고서 고이키 치르총 임신 라스도 총화 탄자 어비 통륜키 튠체 모투 파라타 디토 콜레시뷰 고코 라르수 용슈 셴베 코주 함어 튠베 뉴슈 림싱 원교시 마오바 도놈싱 콘키 카조 조티 코주 치체기 시제 내단라 티웨 자레유 노르웨이 리스다 뉴교 공시 니차 니슈식 비웨 난딘 튠 세법 첩시기 닌케 튠첨 정신키 놈진 토로 동시미 원간티 튜진키 코주
1: 古阳所周围，撇出钱不提，狗特撇。而且高盛筹备丁屯，我比通伦去屯女母体忙托钱不谈，古有苦拍手先把你念不着这边。农民派为拍动了村心贴给也不谈，是不是？是不是忘记？人家切入着西南边生产下，俺为穷途着西。各地村民普遍刚在玻璃镇多拿，FJK玻璃入卡就属于不谈。 多林镇都南树看入卡古穷月经，从中南团菜加着古旧食物贴，FJK玻璃入卡，村民旁边刚在玻璃镇都南树村去，路过去深度三百多元。刚在菠萝罗曼白村切不了点呢，藤竹开林特别保鲜它，又过去为罗丹南，米心嫉妒之味，人话多元了。
0: Every K 감수 채무 다 지게 두유비 7두 정명 와르키